어빈 벌링 책투책 들으셨습니다. 소프라노 키리타 카나와의 음성으로 금요일 신윤주의 가정음악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든 뭔가 양념 같은 거, 그런 새로운 영감과 동기부여가 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 또 행복해지고 싶은 우리들의 자세잖아요. 음악이 또 그런 영감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 풍경 그리고 음악들, 듣고 싶으신 음악들 보내주세요. 가정음악 앞으로 문자 보내실 때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첨부가 가능한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샵 9310 열려 있고요.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및 음료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향영님께서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특별히 또 베르트랑 샤마유의 연주로 청하셨네요. 그거 준비했어요.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G단조 작품 22, 그 중에 2악장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G단조 작품 22 그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스케르찬도 들으셨습니다. 베르트랑 샤마유의 피아노 연주 에마누엘 크레빈이 지휘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에 인스타그램 이벤트 있어요.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박경리 작가의 대표작 소설 토지 읽어보자 하고 마음먹어도 방대한 분량 앞에서 선뜻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작품이기도 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토지 필사노트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유성경 작가가 토지 속의 아름다운 문장들을 엄선해서 필사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에요. 눈으로 읽고 손으로 따라 쓰면서 토지의 풍부한 말맛과 아름다운 표현, 문장의 리듬과 어휘의 결을 더욱 깊이 음미할 수 있는데요. 삶의 지혜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만날 수 있는 토지 필사노트, 관심 있으신 분들 가정음악 인스타그램 팔로우하시고 관련 게시물에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까지네요. 그렇죠? 신청해 주신 분들 추첨해서 총 10분께 책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DM으로 개별 연락 드릴게요. DM 받으신 분들은 성함과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 휴대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됩니다. 바쁜데 국장님 몰래 문자 보내면서 가정음악 듣고 계시다고 0277 쓰시는 분, 오늘도 그렇게 듣고 계신데 제가 읽어드리면 국장님한테 들키는 거 아닐까요? 국장님과 함께 들으세요. 가정음악으로 모시고 오세요. 네, 청하신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에서 오렌지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야란치 올레잔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에서 오렌지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노래와 연주 들으셨습니다. 0632 있으시는 분 얼마 전에 회사 언니에게 콩 깔아주고 같이 듣자 청하셨다는데 오늘도 두 분 나란히 듣고 계실까요? 청하신 음악 보내드릴게요. 차이콥스키의 발레음악 백조의 호수 가운데 1막의 왈츠 듣겠습니다. 네메 예르비가 지휘한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백조의 호수 가운데 일막의 왈츠였습니다. 네메예르비가 지휘한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이처럼 고혹적인 선율이 또 있을까요? 6947 쓰시는 분,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느 청하셨는데 같이 그럼 고혹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리스 라벨의 파반느 부위너 퐁드 퐁드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느 듣겠습니다. 알렉산드르 따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무소르크스키의 전람회 그림 중에 프롬나드, 베키오, 카스텔로, 오래된 성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미하일 플라트니오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이 곡 뒷자리 5326 쓰시는 분께서 출발 FM과 함께 이후에 한동안 떠나 있어서 궁금했어요. 승유 씨 안부 전해주시면서 청하신 음악인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면 좋죠. 다음 주까지는 또 함께 음악 들을 수 있으니까 또 뵙도록 해요. 앞에서는 라벨의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네 알렉산드르 따로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교직 27년째인데 학교 생활이 이렇게 즐겁지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새 좀 그런 것 같네요. 열정적으로 즐거웠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4839 쓰시는 분. 뭔가 좀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예, 이럴 때는 음악을 좀 들으시면서 새로운 자극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청하신 음악이 아마 그런 느낌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20세기의 영국 작곡가 겸 비올리스트 레베카 클라크의 곡을 청하셨는데요. 비올라 역사를 이야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곡 중에 하나죠. 비올라 소나타 그 가운데 1악장 임페투어소 포코 아지타토 듣겠습니다. 테베아 치머만의 비올라 연주 키를 게르슈타인의 피아노가 함께합니다.

레베카 클라크의 비올라 소나타 가운데 1악장 임페투오소 포코 아지타토 들으셨습니다. 테베아 치머만의 비올라 연주, 키릴 게르슈타인의 피아노가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안내해드릴게요.

플루티스트 김유빈과 챔버리스트 리처드 이가의 듀오 리사이틀이 8월 24일 월요일 저녁 8시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리사이틀에서는 두 연주자의 긴밀한 호흡으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플루소나타 전곡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우드 플룻과 챔발로가 빚어내는 독일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이번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 게시판에 성함과 휴대전화 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다섯 분 추첨해서 동반 1인이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죠. 전태희님의 신청곡 함께 들을까요? 초등학교에서 늘 클래식 FM을 켜놓고 하루 종일 라디오를 함께 듣는 저와 실장님, 실장님을 위해서 선곡하신 곡인 것 같아요. 이 곡 너무 좋은 곡이라 또 들으시면 실장님도 흡족해 하실 것 같은데요. 듣겠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작품 43, 그 가운데서 18번째 변주부터 24번째 변주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장 이브 디보드의 피아노 연주,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즈가 지휘한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라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작품 43, 18번째 변주부터 24번째 변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장이브 디보드의 피아노 연주,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 지휘한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0: 매일 듣는 클래식 음악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음악들과 연관 짓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의미와 재미를 발견할 수 있죠. 음악을 색다른 주제와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변의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연결지어 소개하는 시간, 뮤직 큐레이션,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 아유,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요리 이렇게 또 오랜만에.
0: 더운데 잘 지내시죠?
1: 예.
0: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1: 예. 네. 오늘은 이 뜨거운 여름에 잘 어울리는 네. 그리스 비극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연극 오이디푸스 왕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바로 그 KBS의 아들이죠. 이 최수종 씨, 이 사극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수종 씨가 9년 만에 연극 무대에 복귀해서
0: 네.
1: 또 왕이죠.
0: 오이디푸스 왕.
1: 그렇죠. 오이디푸스 왕 역으로.
0: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1: 그렇죠.
0: 한국을 넘어 세계의 왕으로.
1: 맞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그,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네네. 있는데요. 바로 그 오이디푸스 왕. 이 뭐 사실 뭐 2000년 동안 계속 변주되어 왔지만
0: 그렇죠.
1: 또 이 20세기에 와서 오페라로 아주 명작으로 탄생한 작품, 강렬하지만 짧고 이렇게 진짜 센 작품이 하나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오페라이자 오라토리오, 그러니까 오페라로서 무대를 갖춘 공연으로 할 수도 있고 오라토리오처럼 그냥 콘서트 형식으로 할 수도 네. 있는 스트라빈스키는 어느 쪽을 해도 되지만 나는 그냥 오라토리오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 얘기했던 이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스트라빈스키는 1913년에 파리에서 초연된 봄의 제전을 통해서 아주 현대음악의 그냥 천병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었는데요.
1: 강렬하죠.
0: 그렇죠. 네. 그 곡이 초연됐을 때 파리 청중들이 뭐 난리가 났다고 하죠. 이게 음악이냐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지만 어쨌든 현대음악의 최첨단 네. 음악을 선보였던 스트라빈스키. 근데 1920년대로 접어들면서 약간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복잡하고 난해한 음악만을 하는 것이 아닌가. 뭔가 좀 더 심플하고 고전시대와 같은 담백한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920년대부터 바로 이 풀치넬라라는 발레를 통해서 신고전주의를 선포하게 됩니다.
1: 네네.
0: 이렇게 되면서 바로 그 사조에서 탄생한 작품도 오이디푸스 왕인데요. 1927년 5월 30일에 파리의 사라 베르나르 극장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원작이 따로 있는데요. 기원전 429년에 초연된 소포클레스의 비극이 원작입니다. 근데 요거를 그 20세기에 프랑스 예술계의 어떤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시인 장 콕토가 프랑스어로 번안을 했는데
1: 네.
0: 근데 이거를 또 그대로 쓴 것도 아니고 라틴어로 또 번안을 했습니다.
1: 프랑스어를 다시 또 라틴어로.
0: 그렇죠. 네. 이 가톨릭 사제인 장 다니엘루라는

0: 왜 굳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했는가?
1: 그러게요.
0: 이게 결국 고대의 낯선 거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만약에 고대로 날아간다면 2000년 전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할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그 현장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로 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뭔가 아, 우리가 진짜 옛날 걸 보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1: 더 막 기원전인 것처럼 느껴지는.
0: 그렇죠. 그런 그렇기 느낌.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공연하든지 반드시 이거의 내용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니까
1: 네네.
0: 그 해설자가 필요합니다. 그 나라 말로 해설하는.
1: 아, 그런 식으로 해서
0: 그렇죠.
1: 전달을 했군요.
0: 그래서 1927년에 초연할 때는 파리니까 프랑스어로 해설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에 초연이 됐는데 그때는 또 우리말로 연기자가 해설을 했죠.
1: 네.
0: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를 올라가서 파르테논 신전을 보는데 2000년 전에는 여기가 채색도 돼 있고 아주 아름다운 궁전 같은 신전이었겠지만 지금은 하얀 대리석만 남아있는 폐허만 남아있는 이런 것을 가이드가 데리고 가서 아 여기는 이런 유적이고 이런 겁니다.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 돌 유적들을 보면서 아 2000년 전에 유적이 지금도 남아있구나 라고 보는 이런 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1: 다소 이제 비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 또 그게 예술인 거죠.
0: 그렇죠. 그게 네. 더 리얼하기도 하고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이 공연 중에 이루어지는 음악의 텍스트는
1: 네.
0: 청중이 못 알아듣는 게 더 효율적인 거죠.
1: 라틴어를 모르니까.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게 해설을 들으면 되고 거기에 나오는 텍스트는 못 알아듣는 게 오히려 더 고대의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토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전체 오페라는 2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막이지만 1시간 안에 끝나는 아주 짧고 강렬한 작품입니다.
1: 네.
0: 우선 이 아테네 북쪽의 테베라는 왕국이 그리스의 도시국가로서 왕국이 있는데요. 우선 이 나라에는 그 오페라가 시작하기 전에 스토리가 약간 있습니다. 이 이전의 왕인 라이오스 왕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왕이 그 신전에 신탁을 들으러 갔다가 강도를 만나 죽은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왜 신탁을 들으러 갔나? 이 테베 시 앞에 괴물 스핑크스가 나타나서 수수께끼를 내는 거죠. 아침에 뭐 다리 네 개이고 점심 때는 두 개에다가 저녁에 세 개인
1: 거.
0: 뭔가
1: 네.
0: 이걸 했는데 이런 그 불시에 수수께끼를 내니까 못 맞추면 사람들 죽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신탁을 들으러 갔다가 강도를 만나 죽은 거였습니다. 근데 길을 걸어오던 한 나그네인 오이디푸스가 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므로써 테베를 구원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선왕이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영웅 오이디푸스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는 선왕 라이오스의 남겨진 아내인 왕비 요카스타하고 결혼해서 이 테베를 아주 선정을 베풀면서 훌륭하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최근 수년 동안에 다시 흉년과 이 역병, 전염병이 돌아서 백성들은 절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맨 처음에 이제 해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해설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고대 소포클레스의 비극을 우리가 현재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오페라 오라토리오입니다. 그러면서 이 테베는 역병이 돌았는데 백성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설하면 바로 이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합창단은 이 오이디푸스 왕에게 절규하죠. 역병이 우리 테베를 다 죽어가게 만들고 있으니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절규하는 합창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오이디푸스 왕 가운데에서 해설과 일막 백성들의 합창, 전염병이 테베를 죽어가게 하네. 해설은 아주 프랑스의 명 영화 감독이었던 파트리스 쉐로. 과거 그 이사벨 아자니 주연의 여왕 마고의 감독이기도 네. 했고 또 깐느 영화제의 그 심사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파트리스 쉐로가 프랑스

0: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오이디푸스 왕 중에서 해설 그리고 일막 백성들의 합창 전염병이 테베를 죽어가게 하네 들으셨습니다. 해설에는 파드리스 쉐로의 목소리였고요. 에사페카 살로넨이 지휘한 스웨덴 방송 교향악단과 에릭 에릭슨 합창단이 함께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담담한 프랑스어
1: 그렇죠.
0: 내레이션이 나오고 뒤에 이제 강렬한 라틴어 합창이 나오고 뭔가 좀 극적인 대비를
1: 그렇습니다.
0: 네, 생각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네. 이게 해설이 나직하게 이렇게 이어지다가 약간 고조되려고 할 때 갑자기 합창이 터져 나오니까
0: 예.
1: 처음 이 곡을 들을 때 굉장한 강렬한 인상을 그러니까요.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0: 전염병이 막 진짜 창궐한 느낌.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이제 막 괴로워하는데 오이디푸스 왕이 백성들 앞에 나섭니다. 이 스핑크스의 그 난제도 다 풀어내서 당신들을 구원했던 자가 나요. 얘기하면서 내가 안 그래도 이 지금 역병과 흉년에는 원인이 있을 것 같아서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 내 처남 크레온을 보내서 지금 이제 신탁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크레온이 도착하죠. 그래서 와서 뭐라고 하든가 얘기하니까 신탁이 얘기하기를 돌아가신 선왕 라이오스를 죽인 살인자를 테베가 지금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테베에게 저주가 내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오이디푸스도 발끈하죠. 아니 그 살인자가 이 테베에 숨어 들어와서 지금도 살아있단 말인가. 이거는 말이 안 되지.
0: 다들 뭐 강도를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예언자 티레시아스를 부릅니다. 티레시아스는 눈먼 예언자지만
0: 네.
1: 아주 신통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분이죠. 그래서 티레시아스에게 당신이야말로 누가 살인자인지 알고 있을 거니까 얘기하시오. 얘기하니까 티레시아스가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절대 제 입밖에 낼 수는 없습니다.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또 굉장히 또 발끈합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다. 왕에게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당신이 꿍꿍이를 가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즉 뭔가 이상한 게 둘이 짠 것 같아. 이러면서 처남 크레온하고 당신하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 아닌가.
0: 욕심을 품었구나.
1: 그렇죠. 그래서 크레온이 내 왕위를 네. 찬탈하려고 뭔가 비밀을 품고
0: 네.
1: 당신하고 작당해서 지금 그 반역을 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당신이야말로 살인자가 아닌가. 막 이렇게 다그치니까 티레시아스는 아 그렇게까지 듣고 싶으시다면
0: 말해드리리다.
1: 뭐 말해드리리다. 이러면서 바로 선왕 라이오스의 살인자는 현재의 왕 바로 당신 오이디푸스요. 막 이렇게 얘기를.
0: 그냥 그쯤에서 그쳤어야 되는데 말하라고 계속 정정하지
1: 그렇죠.
0: 말고.
1: 이게 그러니까 덮어둬야 될
0: 그러니까요.
1: 진실도 필요한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맙니다. 자 그럼 요 장면 들어보시겠는데요. 스트라빈스키의 오이디푸스 왕 가운데에서 일막 처남인 크레온이 신탁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이 테베에는 살인자가 여전히 숨어있다. 그리고 예언자 티레시아스의 비밀 증언 나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크레온 역의 바리톤 브린터펠, 티레시아스 역의 베이스 해리 피터스, 그리고 오이디푸스 역의 테너 페터 슈라이어입니다.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사이토키넨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스의 비밀 증언, 나는 말할 수 없소 들으셨습니다. 크레온 역에는 마리톤 브린터페, 트레시아스 역의 베이스 해리 피터스, 오이디푸스 역에는 테너 페터 슈라이어,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한 사이드킨의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역시나 사람은 의심과 그렇죠. 궁금증 때문에 참 파멸로 가는구나
1: 맞습니다.
0: 싶은데
1: 어떻게 보면 지나친 의심 그리고 또 쓸데없는 호기심.
0: 예, 열지 말아야 될
1: 그렇죠.
0: 걸 열게 되는.
1: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네.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자멸의 지름길 같기도
0: 그러니까요.
1: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막 이제는 그 국가 지도층들이죠. 이 사람들끼리 서로 막 옥신각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2막으로 접어듭니다. 빠른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데요. 네네. 2막으로 접어들어서 이 드디어 그 여왕. 왕비인 요카스타가 등장합니다.
0: 오.
1: 그러면서 꾸짖기 시작하죠. 아니 이 모범을 보여야 될 왕족들과 국가의 지도층들이 이게 무슨 추앙꼴이요? 이러면서 그 신탁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옥신각신합니까? 신탁이라는 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고 신탁은 언제나 거짓말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왕 라이오스는 신탁 아폴론 신탁에 의하면 아들에게 살해당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폴론 신전 갔다 오는 길에 강도에게 살해당했는데 무슨 일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신전 갔다가 오는 길에 삼거리 교차로에서 강도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은 틀렸소.
0: 근데 점점 이제 진짜 알지 말아야 될 걸로
1: 그렇죠.
0: 빠져들어가는
1: 자꾸
0: 느낌이
1: 아, 이게 지금 네. 상자가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0: 또 왕비까지 또 여기서
1: 맞습니다. 이 왕비 요카스타가 등장하는 부분 들으실 텐데요. 스트라빈스키의 오이디푸스 왕 가운데 2막의 합창 왕비에게 영광이 쓰라 글로리아 부분과 요카스타 왕비의 등장과 질책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카스타 역의 소프라노 제시 노먼,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사이토키넨 오케스트라와 신유카의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스트라빈스키 오이디푸스 왕 중에서 이막 합창 영광 있으라와 요카스타 왕비의 등장과 질책 들으셨습니다. 요카스타 역에는 소프라노 제시 너먼,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한 사이토키넨 오케스트라 신유카의 합창단이 함께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어도
1: 예.
0: 그 아들과 오이디푸스를 연결지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
1: 그렇죠.
0: 예. 그렇게 끔찍하게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러니까 언뜻 보니까 틀린 얘기 같고.
1: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 들으면 그렇지. 이게 뭐 강도를 만나 죽었는데 뭐
0: 아들한테 죽었다고 그래.
1: 신탁 틀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짜맞추기 시작하는 게 비극의 씨앗이 되죠. 갑자기 오이디푸스가 삼거리에서 라이오스 왕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등골이 서늘해지기 시작합니다.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하죠.
0: 그는 뭔가를 알고 있는, 지키는
1: 그렇죠.
0: 게 있는 거죠.
1: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야기가 근원을 따라가면 이제 라이오스 왕의 아들이 태어난 시점으로 돌아가야 되죠.
0: 네.
1: 라이오스 왕에게 요카스타 왕비와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역시 또 델포의 아폴론 신전에서 신탁이 내려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죽이고 언젠가 어머니와 결혼할 발자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같이 끔찍한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그렇다면 아이를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 갓난아기를 발 뒤꿈치를 뚫어서 여기 옛날 고대 그리스에는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뚫어서 끈으로 묶어서 꼼짝 못하게
0: 네네.
1: 만들고는 이 목동으로 하여금 산에 그냥 아이를 버려라. 그러면 결국 자연적으로 죽겠죠. 그렇게 했는데 이 목동이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그냥 죽으라고 버리나. 그래서 이 연민 때문에 키타이론산이라는 산에 버리기로 돼 있는데 키타이론산은 국경을 이루고 있는 산입니다. 이 그러니까 이 테베와 그 바로 옆 나라인 코린토스 왕국의 경계가 키타이론산인 거죠. 그래서
0: 네.
1: 이 산 위에는 이 코린토스 왕국의 목동들도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그 테베의 목동은 이제 이 발꿈치를 뚫어서 이렇게 끈으로 묶어 놓은 이 불쌍한 아기를 옆나라 코린토스의 목동에게 줘버린 거죠.
0: 차라리 그 목동은 영문을 모르니까
1: 그렇죠.
0: 받아가는 거죠.
1: 죽느니 차라리 그래가지고 이제 이 코린토스 목동이 아이를 받아왔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린토스 왕인 폴리보스 왕이 아이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 왕께 선물로 드린다면 양자로 드려서 아이도 좋고 왕도 좋고 그렇지 않겠나라고 해서 왕에게 아이를 이렇게 그 바치니까 이 왕도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 자기의 양자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지금 발이 상처를 입어서 퉁퉁 부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은 발이라고 해서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된 거죠.
0: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폴리보스 왕의 아들로 잘 자랐는데 역시 또 신탁이 또 바뀔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폴리보스 왕의 양자인 오이디푸스에게 또 신탁을 받아보니까 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발자다. 이렇게 되니까 오이디푸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는 길을 떠나서 다시는 코린토스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내 손으로 죽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0: 그러니까 양부를 지금 친아버지로 알고 있으니까.
1: 그렇죠. 친아버지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길을 떠나게 되고 길을 떠나서 쭉 가다가 삼거리에서 델포이 신전에 갔다 오는 이 테베의 이 라이오스 왕. 일행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0: 친아버지를 이제.
1: 그렇죠.
0: 아유,
1: 그래가지고 세상에. 길 비켜라. 막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이 젊은 혈기의 오이디푸스는 이 라이오스 왕 일행들을

0: 하인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그냥 죽여버리고 말죠.
1: 왕도 죽이고.
0: 왕도 죽이고.
1: 아버지잖아요.
0: 그렇죠.
1: 아유, 세상.
0: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비밀이 다 이렇게 그 까발려지게 되는 요 장면이 아주 또 결정적인 장면인데요. 이 중간에 들어보시면 이제 그 삼거리라고 했어? 이거 뭔가 지금 쎄한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합창단이 트리비움 트리비움 하면서 삼거리 삼거리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 부분 귀를 네.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라빈스키의 오이디푸스 왕 중에서 2막 삼거리 교차로의 비밀이 밝혀지는 장면. 요카스타 역의 소프라노 제시 노먼, 오이디푸스 역의 테너 페터 슈라이어,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사이토키넨 오케스트라와 신유카의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스트라빈스키 오이디푸스 왕 중에서 2막 삼거리 교차로의 비밀이 밝혀지는 장면, 요카스타 역의 소프라노 제시 노먼, 오이디푸스 역의 테너 페타 슈라이어,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한 사이토키넨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굴레.
1: 그렇죠.
0: 어디로 도망가도 따라오는 그
1: 맞습니다.
0: 신탁.
1: 예.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비극의 핵심이 운명 결정론이죠. 어떻게 해도 신탁이 내려올 때 그 신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사람의 운명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아무리 피하려고 발버둥 쳐도 운명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칼 오르프의 또 20세기 명작 중에 하나인 카르미나 브라나 보면은 첫 곡이 운명의 여신을 막 부르면서 운명의 굴레로부터 우린 벗어날 수 없다. 고대부터 내려온

0: 믿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코린토스에서 전령이 도착합니다. 폴리보스 왕, 이 그 오이디푸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폴리보스 왕은 자연사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맨 처음에는 아,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죽인다는 신탁은 틀렸구나.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고 잠시 생각하지만 이 코린토스에서 온 전령이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과거 수십 년 전에 키타이론 산에서 아기를 넘겨받아서 폴리보스 왕에게 전달한 아, 그 목동이 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 바로 이 테베의 목동까지 다시 불러가지고 두 사람이 말을 맞춰보니까 아,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1: 그러니까 발버둥을 칠수록 더 끔찍해지는 거죠.
0: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 해설자는 얘기합니다. 아, 결국은 이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오이디푸스. 그리고 이제 오이디푸스는 비극 속에 자기를 자해하고 이 테베를 떠나게 되는데 백성들의 외침을 이 해설자가 이 전달합니다. 이 안녕 오이디푸스. 안녕 우리의 왕이시여. 나는 우리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극이 마무리 지어지게 되는데요. 이 코린토스에서 온 전령이 다시 또 왕궁 안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요카스타 왕비께서 목을 매달아 자결하셨습니다. 이 비극 속에 어쩔 수가 없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왕비가 목을 매달아 자결하고 이 그걸 본 오이디푸스 왕은 왕비의 머리에 있는 핀을 뽑아서 자기 두 눈을 찔러서 자해를 해서 눈먼 사람이 돼서 결국은 이 안티고네의 손에 딸의 손에 이끌려 그냥 궁전 밖으로 쭉 이렇게 나가면서 방랑의 길을 떠나는 것으로 작품은 네. 끝이 나고 막 수많은 합창단이 그 첫 번째 외쳤던 그 함성과 똑같은 선율을 연주하면서 음산한 합창 속의 작품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스트라빈스키의 오이디푸스 왕 가운데 2막 피날레 요카스타의 자결과 오이디푸스의 자해와 퇴위 들으시겠습니다. 이 프랑스어 해설에는 조르주 빌송 그리고 타타라 미치오 바리톤의 전령 음성이고요.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사이토키넨 오케스트라와 신유카이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스트라빈스키 오이디푸스 왕 중에서 2막 피날레 요카스타의 자결과 오이디푸스의 자해 그리고 퇴위 들으셨습니다. 해설은 조르주 필송이었고요. 전령역에는 바리톤 타타라 메치오,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한 사이토키넨 오케스트라와 신유카의 합창단이 함께했습니다.
1: 이 오이디푸스 왕과 이 테베 왕가의 비극적인 최후. 물론 요 뒤에 오이디푸스 왕이 퇴위한 뒤에 이제 처남인 크레온이 왕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가지고 결국은 오이디푸스에 남겨진 아들들끼리의 권력 다툼. 그리고 또 그 와중에 가장 비극적인 딸 안티고네의 비극까지 결국 이 테베 왕가의 몰락의 스토리는 이 우리가 아가멤논 왕과 이렇게 그 엘렉트라, 뭐 오레스트 등이 등장하는 이 아르고스 미케네 아르고스 왕가의 비극과 더불어서 가장 끔찍한 비극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그 재해석의 여지가 많은 작품들이라서 이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재창조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금요일 유정우의 뮤직 큐레이션 오페라 집중 감상 스트라빈스키의 오페라 오라토리오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유정우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금요일 신윤주의 가정음악에서 준비한 음악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음악과 함께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김승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미 없이 바쁘기만 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장 고요한 쉼표를 꿈꿉니다. 세상의 속도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시계를 렌터보다 느리게 맞춰보고 싶은 시간. 신윤주의 가정음악이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여름날의 초대장을 보냅니다. 오는 8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KBS 스튜디오 콩에서 펼쳐지는 낭독음악회 렌터보다 느리게. 첼리스트 김두민, 피아니스트 추원주의 라이브 연주가 함께할 이번 콘서트에서는 상처와 두려움, 연약함 등 우리 내면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낸 소설가 최은영의 에세이 백지 앞에서의 문장들을 낭독해보려고 합니다. 문학이 건네는 고요한 고백, 음악이 전하는 내밀한 위로가 만나는 마법 같은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책과 음악의 온기를 나눌 10분의 애청자를 초대합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을 찾아주세요. 사연 본문에 신청 이유와 함께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남기시면 사연 보내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8월 21일 아침 10시 신윤주의 가정음악 낭독음악회 렌터보다 느리게 해서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만나보시겠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강성규입니다. 영국의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음악은 공기 중에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가져가세요. 엘가에게 음악이란 작곡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소리로부터 찾아내는 것이었던 모양입니다. 매미 소리가 한층 더 짙어지고 저녁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7월의 마지막 날, 어쩌면 오늘의 공기 속에도 아직 누구의 음악도 되지 않은 수많은 선율이 떠다니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곧 지나갈 7월의 소리들을 조금 더 오래 귀에 담아보면 어떨까요?

에드워델가 사랑의 인사, 김지연의 바이올린, 에구치 아키라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음악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도 좋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셔도 좋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과 청취자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은 현명한 클래식과 음악 허물기 코너는 잠시 쉬고 여름방학 코너 클래식 명곡집 준비했습니다. 방학을 맞아서 어린이들도 쉽게 들을 수 있는 곡들, 또 평소에 클래식 FM을 잘 안 들어보셨던 분들도 왜 여름 휴가철에 이동하다가 문득 저희 방송을 듣게 될 때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음악들 준비해봤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KBS 음악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악실 여름방학 코너 클래식 명곡집 보내드릴게요. 한국 클래식 음악의 친절한 가이드 KBS 음악실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듣고 또 들어도 늘 새로운 클래식 명곡들과 함께 여름 더위를 식힐 기분 좋은 활기를 선물합니다. KBS 음악실 여름방학 코너 클래식 명곡집. 케이클래식의 친절한 가이드 KBS 음악실에서는 언제 들어도 좋은 클래식 명곡들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코너 클래식 명곡집 준비했습니다. 그 첫 시간인 오늘 제목은 한 번쯤 연주해보고 싶은 클래식인데요. 클래식을 잘 몰라도 언젠가 연주해보고 싶은 음악, 모두의 로망이 된 클래식 명곡들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피아노를 배우지 않았더라도 어디선가는 들어봤을 베토벤의 피아노 명곡 두 곡 감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엘리제를 위하여입니다. 이 곡의 정확한 제목은 바가텔 A단조 엘리제를 위하여인데요. 왼손 반주 위로 흘러나오는 오른손의 선율이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워서 피아노를 막 배우기 시작한 꼬마 피아니스트들이 가장 연주해보고 싶은 곡으로 꼽는 작품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을 제대로 연주하는 건 꽤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일정한 템포로 매끄럽게 흘러가다가도 종종 박자를 살짝 흔들며 머뭇거림과 긴장감을 표현해야 이 곡의 참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제를 위하여에는 편안하면서도 단조롭지 않고 익숙하지만 매번 귀를 붙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작품, 오늘은 피아니스트 김유리의 연주로 감상할게요. 이어서 감상할 곡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입니다. 1799년 출판될 당시 출판업자가 곧장 비창이라는 제목을 붙였을 정도로 비장한 정서와 드라마틱한 전개가 인상적인 작품이죠. 하지만 이 작품은 연주에 그리 고난도의 기교가 필요하지 않은 곡이기도 한데요. 체르니나 모차르트, 하이든의 밝고 경쾌한 작품들만 접해오던 피아노 꿈나무들에게 비창 소나타는 처음으로 어른스러운 클래식을 연주하며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 들게 해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곡은 느리고 장중한 부분과 폭풍처럼 몰아치는 부분이 번갈아 나오며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1악장, 차분하게 노래하며 따스한 위로를 건네는 듯한 2악장, 급박한 느낌의 선율이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론도 형식의 3악장으로 구성되는데요. 빠른 악장, 느린 악장, 다시 빠른 악장으로 이어지는 구성은 당시 고전주의 피아노 소나타에서 즐겨 쓰이던 3악장 구성의 전형적인 패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그 익숙한 틀 안에 자신만의 강렬한 감성과 에너지를 가득 채워넣었죠. 쓸쓸하면서도 달콤하고 비장하면서도 낭만적인 독특한 분위기 덕분에 비창 소나타는 클래식 명곡으로 사랑받는 것은 물론 대중문화 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돼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곡이기도 한데요. 그럼 베토벤의 두 곡 감상해 보겠습니다. 베토벤의 바가텔 A단조 엘리제를 위하여 김유리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고요. 이어서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 전악장을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베토벤의 바가텔 A단조, 엘리제를 위하여 김유리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이어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 작품 번호 13, 1악장 그라베 알레그로 디몰토 에콘 브리오,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3악장 론도 알레그로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클래식 명곡들과 함께하는 KBS 음악실 여름방학 코너 클래식 명곡집, 그 첫 번째 시간 한 번쯤 연주해보고 싶은 클래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비발디와 파헬벨의 명곡들로 이어갈게요. 먼저 소개할 곡은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류온 번호 356번 중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이 작품은 바이올린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무척 익숙합니다. 대표적인 바이올린 학습 교재인 스즈키 바이올린 교본 4권에 이 곡이 실려있기 때문이죠. 협주곡의 세계에 들어설 때 만나는 입문곡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입문자용 작품으로 여기기에는 이 작품의 매력이 범상치 않습니다. 특히 오늘 감상할 1악장은 오케스트라와 독주 바이올린이 치열하게 주고받는 문답 속에서 긴장감과 생동감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바로크 협주곡 특유의 리토르넬로 형식도 이 곡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리토르넬로는 다시 돌아온다는 뜻의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형식을 갖춘 협주곡에서는 독주 바이올린이 활약하는 부분들 사이사이로 오케스트라 합주가 주요 선율을 마치 후려

시험구처럼 반복해서 연주하는데요. 익숙한 주제의 반복으로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독주 악기가 계속 분위기를 전환하며 곡에 새로운 긴장과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바이올린의 밝은 에너지와 비발디 특유의 선명한 리듬감이 살아있는 곡. 오늘은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과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개할 곡은 파헬벨의 카논입니다. 정확한 제목은 카논과 지그 디 장조로 두 곡이 곧장 이어서 연주되도록 함께 묶은 작품인데요. 우리가 흔히 캐논 변주곡으로 알고 있는 작품은 그중 첫 번째 곡인 카논입니다. 카논이란 여러 성부가 같은 선율을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함께 연주하는 형식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돌림 노래 같은 거죠. 이 곡에서도 일정한 주기로 같은 반주가 반복하는 동안 돌림 노래를 맡은 악기들이 하나씩 등장해 서로를 따라가고 겹쳐집니다. 그래서 같은 화성, 비슷한 선율이 반복돼도 음악은 조금씩 더 화려함을 더해서 전혀 지루한 느낌 없이 즐길 수 있죠. 그럼 반복 속에서 더욱 풍성해져가는 바로크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 곡, 오늘은 한국의 최장수 실내악단 서울 바로크 합주단의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겠습니다.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리온 보너 356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사라장의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이어서 파헬벨의 카논, 서울 바로크 합주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클래식 명곡들과 함께하는 KBS 음악실 여름방학 코너 클래식 명곡집, 그 첫 번째 시간 한 번쯤 연주해보고 싶은 클래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한 번쯤 불러보고 싶은 명곡을 만나볼게요.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가장 유명한 아리아 울게 하소서입니다. 클래식 성악곡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 선율만큼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오페라의 화려함과는 또 다른 순수하고도 간절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명곡이죠. 1711년 런던에서 초연된 오페라 리날도는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웅적이고도 환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중 아리아 울게 하소서는 포로가 된 여주인공 알미레나가 자신의 운명을 슬퍼하며 자유를 갈망하는 장면에서 부르는 노래죠. 하지만 이 노래는 격렬한 절규 대신 절제된 선율로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한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음 한음에 오래 참아온 눈물이 맺혀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이 노래는 긴 호흡과 고른 소리, 과장하지 않고 감정을 담아내는 절제가 필요해서 잘 부르기 참 어려운 곡이라고도 하죠. 이 곡을 오늘은 월드클래스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 그리고 피아니스트 빈센초 스카레라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울게 하소서,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과 빈센초 스카레라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클래식 명곡들과 함께하는 KBS 음악실 여름방학 코너 클래식 명곡집, 그 첫 번째 시간 한 번쯤 연주해보고 싶은 클래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감상할 작품은 첼로의 구약성서라고 불리는 그 곡,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입니다. 바흐는 흔히 작품 속 선율들을 시실과 날실처럼 잘 엮어서 활용했던 대위법의 대가로 기억되지만 매우 탄탄한 화성 전개 감각도 함께 갖춘 작곡가였습니다. 이 모음곡의 첫 번째 작품 프렐류드가 바로 그런 면을 잘 보여주죠. 이 작품의 비밀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 흐르듯 이어지는 아르페지오에 있습니다. 아르페지오는 우리말로 분산화음이라고도 하는데요, 한 화음을 동시에 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화음에 속한 음들을 하나씩 차례로 들려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곡을 들을 때 우리는 한 줄로 이어지는 선율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담긴 화음을 함께 듣게 됩니다. 첼로 한 대가 혼자서 노래하고 반주하고 음악의 공간 전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프렐류드는 화려한 반주나 오케스트라 없이 오직 첼로 한 대만으로 연주되지만 놀라울 만큼 넓고 풍성하게 들리는데요. 그래서 많은 첼리스트들이 이 곡을 처음에는 손가락과 활놀림을 익히기 위해 연습하지만 나중에는 음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소리의 울림을 생각하며 평생 반복해서 연습하게 된다고 하죠. 바흐의 음악이 단순한 재료로 얼마나 넓은 세계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 듣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넓어지는 듯한 그 음악.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중 프렐류드 주연선의 첼로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번 가운데 첫 번째 곡 프렐류드 주연선의 첼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KBS 음악실은 언제 들어도 좋은 클래식 명곡들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코너 클래식 명곡집 그 첫 시간 한 번쯤 연주해보고 싶은 클래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성기였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의 스페셜 DJ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얼마 전 한 출판사 편집자가 시인 이상의 편지를 재조명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동생 오키보아라 라는 제목의 그 글은 작가 이상이 한 월간지를 통해서 발표했던 편지인데요. 친동생에게 보내는 편지를 발표까지 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동생 오키는 그때 연인과 함께 야반 도주 중이었기 때문이죠.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사랑의 도피를 감행한 여동생에게 작가 이상은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었을까요? 편지에는 오라비로서의 복잡한 심경이 구구절절 담겨있지만 그 모든 말은 편지 마지막 부분의 몇 마디로 수렴이 될 것 같습니다. 편지하여라, 이해 없는 세상에서 나만은 언제라도 내 편인 것을 잊지 마라 라는 문장과 축복한다 라는 문장으로요. 동생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서 해줄 수 있었던 말인 것 같죠. 이해 없는 세상에서 언제라도 네 편이 되어주겠다. 문득 내게는 이런 말을 들려준 사람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돼줬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생생 클래식 오늘 첫 곡은 페터 슈라이어의 목소리 그리고 발터 올베르츠의 피아노 연주로 베토벤의 이힐 리베디히 들었습니다. 오프닝에서 시인 이상이 친동생에게 보낸 편지 일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방금 들었던 이 첫 곡처럼 너무너무 다정한 오빠의 모습이죠. 원래 이상이 동생을 배웅하기로 한 날짜가 있었는데 동생이 그 약속을 어기고 더 일찍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보면은 끝인사를 제대로 나누지 못한 아쉬움도 담겨있고요. 기왕 나갔으니 성공해서 돌아오라는 응원과 축복도 있습니다. 시인 이상이 그랬듯 언제라도 나만은 네 편이다. 이런 다정한 말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 여러분께도 분명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도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믿어주는 동료 혹은 선배, 상사가 있으면 든든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받아보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드릴게요.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유료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PC와 모바일 콩으로는 방송 중에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도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문해 주세요. 9961 쓰시는 분. 클래식 FM에서 소개되는 곡이 너무 좋아서 음악 사이트에서 구매하게 됩니다. 정말 클래식 맛집이네요.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생생 클래식도 그렇고 가끔씩 클래식 FM에 오게 되면 미리 여러 곡들을 들어보고 했었던 방송도 다시 듣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저의 이 너튜브 알고리즘이 풍성한 음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저도 1년 내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풍성하고 좋은 음악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A장조 도이치번호 667 송어 가운데 5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귀스토 바이올린 연주의 안네 소피무터 피아노 연주의 다닐 트리포노프 비올라의 이화윤 첼로의 막시밀리안 호르능 더블 베이스의 로만 파츠콜로입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A장조 도이치번호 667 송어 가운데 5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주스토, 바이올린 연주의 안네 소피무터, 피아노 다닐 트리포노프, 비올라의 이화윤, 첼로의 막시밀리안 호르눙, 더블 베이스 로만 파트콜로였습니다. 방금 들은 이 곡이 슈베르트가 22살일 때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 슈타이어로 여름 휴가를 가서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이 푸른 자연과 시냇물이 좀 연상되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이어서 들을 곡은 슈만의 아다지오와 알레그로인데요. 슈만이 작곡에 몰두했던 해가 1849년쯤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단 사흘 만에 완성한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의 이름처럼 어떤 차분한 감정, 또 폭발하는 열정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곡입니다. 슈만의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작품 번호 70, 오보에 연주의 니콜라스 다니엘, 피아노 연주는 줄리어스 드레이크입니다.

니콜라스 다니엘의 오보에,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슈만의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작품 번호 70 들었습니다. 이번 주 이제 한 주 월화수목금 생생 클래식을 해보니까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알면 알수록 또 어려운 게 클래식인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듣고 어떻게 표현될지를 잘 몰라서 일단 이런저런 음악에 대한 배경도 알아보고 듣고도 오는데 잘 하고 있는지, 그래도 여러분의 이 일주일간의 칭찬과 격려가 큰 힘이 되고 있는 이번 한 주입니다. 자, 이어서 들을 곡은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C장조 쾌일번호 551 주피터인데요. 모차르트가 관객들에게 외면받아서 가장 빈곤하고 또 갓난아기였던 딸 테레지아마저 세상을 떠난, 가장 힘들 때 쓴 모차르트의 마지막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작 자신은 주피터라고 부른 적은 없지만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 곡의 압도적인 규모 또 찬란함에 의해서 나중에 고대 그리스 로마의 가장 강력한 신이죠. 주피터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C장조 쾌일번호 551 주피터,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마틴 프레스트가 지휘하는 스웨덴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마틴 프레스가 지휘하는 스웨덴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시장조 쾌일번호 551 주피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치에 들었습니다. 금요일 점심을 맞이하는 이제 반나절 오후만 버티면 주말이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런 신나는 마음이 웅장한 멜로디로 잘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곡 연이어 듣겠습니다. 고다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G단조 작품 번호 131. 그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콰시 안단테, 바이올린 연주의 클로에 한슬립, 커크 트레버가 지휘한 슬로박 스테이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에리 코른골츠의 죽음의 도시 가운데 마리에타의 노래 내게 남은 행복,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 앞서 들은 곡은 고다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G단조 작품 번호 131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콰지 안단테, 클로이 한슬립의 바이올린 연주, 커크 트래버가 지휘한 슬로박 스테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부 끝곡은요, 쇼팽의 녹턴을 준비했습니다. 제임스 골웨이가 플룻 연주를 맡았고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쇼팽의 녹턴 작품 번호 9-2 듣겠습니다.

0: 쇼팽의 녹턴 작품 번호 9의 2, 제임스 골웨이의 플룻 연주,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생생 클래식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1: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사진 속에서 언제나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쓰고 인상을 찌푸리거나 진지한 얼굴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러시아의 작곡가, 바로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인데요. 그런 쇼스타코비치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입이 귀에 걸렸다라는 표현이 떠오를 정도로 환하게 웃으면서 찍힌 두 장의 사진. 그건 바로 축구장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얼마 전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내렸죠. 현대 음악가인 쇼스타코비치도 축구와 월드컵을 무척 즐겼다고 해요. 그가 어느 정도로 축구에 열성적이었는지는 드미트리 브라긴스키가 쓴 쇼스타코비치와 축구라는 책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축구팀 FC 제니트의 팬으로서 시즌권을 사서 날씨와 상관없이 경기를 보러 다녔고요. 레닌그라드 음악원에서 작곡을 가르치던 시절에는 때때로 수업을 일찍 끝내가면서까지 경기장으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취미생활 중에도 그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평소 강박이 있던 쇼스타코비치는 수년 동안 챔피언십 리그의 경기 흐름이며 결과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누가 몇 분의 골을 넣었고 실점 득점률은 어땠는지, 어떤 선수가 언제 퇴장을 당했는지까지 말이죠. 쇼스타코비치의 기록이 이렇게 정확했던 걸 알고 있던 한 스포츠 신문 기자는 자신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쇼스타코비치에게 전화로 물어보기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쇼스타코비치는 디나모 키예프 선수단 전체를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고요. 전쟁 직전 심판 부족 사태가 일어나자 심판 양성 과정에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선수로 뛰진 못해도 심판에는 도전해볼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쇼스타코비치가 이토록 축구를 사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1906년에 태어나서 1975년에 생을 마감한 쇼스타코비치는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의 전체주의,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시대까지 그야말로 신산한 20세기를 통과해야 했는데요. 스탈린이 집권하던 시기 쇼스타코비치는 오페라 무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을 발표하면서 박해와 비난을 받았고요. 대숙청의 시기에는 안전까지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폭압적이었던 시대에

경기에는 규칙이 있고 또 그 규칙을 넘어서는 기적들이 있었으니까요. 그의 아내인 이리나 쇼스타코비치는 말했습니다. 축구는 그의 삶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었고 거기서 그는 크나큰 힘을 얻었다. 축구라는 무대에서 그는 언제나 젊고 행복하고 자유로웠다 라고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음악가 쇼스타코비치에게 음악 말고도 축구가 있었다는 점이 참 다행이죠. 친구들과 몇 시간이고 축구 얘기로 꽃을 피웠다던 이 작곡가가 오늘은 왠지 좀 가깝게 느껴지네요.

쇼스타코비치의 러시아의 강 작품 번호 66 가운데 풋볼, 축구, 피아노 연주의 루스템 하이루디노프였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축구를 사랑했던 작곡가 쇼스타코비치의 얘기 들려드렸는데요. 쇼스타코비치가 20대 초중반에 작곡한 발레 작품 황금시대는요, 소련의 축구팀이 서방세계를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은 남자와 두 소련 축구선수의 춤이라는 곡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발레 각본 경연대회 우승작이었던 이 황금시대를 쇼스타코비치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본에 뭔가 불만이 있었던 건데요. 그의 축구 사랑을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축구 얘기지 않냐라면서 작곡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었던 곡, 1944년에 작곡한 러시아의 강 작품 번호 66이었는데요. 두 번째 곡의 제목을 이렇게 풋볼, 축구로 지었습니다. 축구를 워낙 사랑했던 쇼스타코비치였기 때문에 좀 더 애착을 갖고 신나게 작곡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761 쓰시는 분, 나무 그늘같이 시원함을 선사해주는 목소리네요. 중복 때 못 챙겨준 아들 고기 구워서 점심 먹이려고요. 방학에 서로 눈살 찌푸린 일 없이 사이좋게 잘 지내보려 합니다. 응원해주세요. 아, 칭찬도 감사하고, 그렇죠. 중복이 얼마 전이었는데 그때 삼계탕 못 먹어도 사실 뭐 고기 오늘 먹으면은 그게 최고죠. 참 이 방학을 맞이하면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 이제 학교 말고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하고 설레고 기대는 것도 반이지만 또 붙어 있어서 싸울까 봐 사춘기 자녀들을 감당하기 힘들까 봐 걱정도 반쯤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지연 아나운서도 잘 지내고 있겠죠? 네. 이어서 또 세 곡을 연이어 들어보려 하는데요. 그 가운데 첫 곡,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왕벌의 비행인데요. 이 곡을 제가 중학교 때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보고서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템포에 막 정말 벌들이 비행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심지어 거기서 아마 남자 주인공이 이걸 한 손으로 연주를 하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벌이 비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곡이죠. 1761 방금 사연 보내주신 분의 신청곡이기도 합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 첼로 연주의 크리스티앙 피에르 라 마르카, 피아노 연주에는 나타나엘 구행입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 크리스티앙 피에르 라 마르카의 첼로 연주, 나탄 알고행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와그너의 발키리의 기행은 조지 셰리 지휘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직전에 비발디의 4개 여름의 3악장 투첼로스의 연주였고요. 5799 쓰시는 분, 무릎 수술 뒤 재활이 지난하네요. 위로의 음악으로 파사칼리아 듣고 싶습니다. 아, 무릎 수술을 하셨군요. 저랑 이제 뭐 부위는 조금 다르지만 저도 2월 마지막 주에 발목 뒷부분의 근육이죠.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끊어져서 수술 받고 3, 4월 내내 목발 짚고 다니다가 5월, 6월부터 조금씩 쩔뚝이면서 요즘 이제 저도 재활을 다니고 있는데 아 이게 무릎 수술도 어쨌든 걸음 자체가 좀 불편하신 거잖아요. 아, 다른 데를 다쳐도 힘들겠지만 걷고 뭐 뛰고 이런 게 좀 안 되니까 참 이 다리 부위를 다치는 것도 속상하고 재활도 힘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수술 잘 받았으니까 저도 재활을 좀 귀찮아하긴 합니다만 재활 잘해야 또 금방 다시 수술 이전처럼 잘 걷고 또 잘 운동할 수 있겠죠.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 곡 함께 듣겠습니다. 헨델이 작곡하고 할보르센이 편곡한 파사칼리아. 바이올린 연주의 이착 펄만, 비올라 연주의 핀커스 주코만입니다.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 연주, 핀커스 주코만의 비올라 연주로 헨델이 작곡하고 할보르센이 편곡한 파사칼리아 들었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 도메니코 지폴리의 모음곡 F장조, 프렐류드 칸촌의 아리아 피날 모두 준비했습니다. 모리스 앙드레의 트럼펫, 장 프랑스와 바이르가 지휘하는 장 프랑스와 바이르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도메니코 지폴리의 모음곡 F장조, 프렐류드 칸촌의 아리아, 피날까지 들었습니다. 트럼펫 연주의 모리스 앙드레, 장 프랑스와 바이르가 지휘한 장 프랑스와 바이르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9315 쓰시는 분, 이탈리안 콘체르토 3악장 들으면 힘이 납니다 하셨는데 금요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주말이니까 전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바흐의 이탈리안 콘체르토, 바흐 작품 번호 971, 알레그로 안단테 프레스토, 프란체스코 피에몬테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란체스코 피에몬테시의 피아노 연주로 바흐의 이탈리안 콘체르토 바흐 작품 번호 971 알레그로 안단테 프레스토 들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겨울입니다. 브라질의 기타 듀오 형제 세르지오 아사드와 오다이르 아사드가 연주합니다. 이 곡 끝으로 오늘 생생클래식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작가 장유림, 연출 정유라,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인조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인조명음반 매주 금요일 중심시간대에 집중감상곡 성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버트 슈만의 리더 크라이스 작품 번호 24, 바리톤 마티아스 게르네의 노래,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의 피아노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작품 번호 91을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편곡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치프리안 카차리스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주명반 오늘 첫 곡은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작품입니다. 소개해 드릴 때마다 설명 말씀 드리는 부분이지만 급작스런 템포 변화와 조성 변화로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그런 작곡가입니다. 바흐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가장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첼로 협주곡 A단조 보트캠 모노 170, 로엘 딜띠앙의 첼로, 18세기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첼로 협주곡 A단조 보트켄 번호 170 로엘 딜티앙의 첼로 18세기 오케스트라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베토벤의 교향곡 7번 리스트의 피아노 편곡 버전입니다. 후배 작곡가들에게 베토벤의 9곡의 곡은 넘어야 될 산이었죠. 각자의 방식으로 정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프란츠 리스트는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만큼 피아노 편곡으로 도전을 했죠. 그 결과 피아노 문헌학의 중요한 업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 준비했습니다. A장조 작품번호 92 치프리안 카차리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리스트가 후대 작곡가들 또 연주자들에게 엄청난 짐을 안겨줬습니다. 이 곡 전곡 녹음 도전한 피아니스트 뭐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딜 비레의 전집이 있고 그 다음에 레슬리 아워드, 하지만 카차리스의 연주 빛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7번의 2장조 작품 번호 92,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편곡 버전, 치프리안 카차리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게나리 카르가노프의 마주르카의 부샵단조, 데이빗 너터레오보 레리지스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게나리 카리가노프의 마주르카의 부샵단조, 데이빗 너터레우보, 레리 지스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슈만의 리더크라이스 작품 번호 24 전곡 준비했습니다. 아홉 곡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이죠. 보통 리더크라이스 그러면 가곡집이라고 번역을 하죠. 편의상 그런데요. 원 뜻은 노래의 원입니다. 크라이스는 원이고, 그러니까 노래 묶음, 뭐 가곡집도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 24가 있고 또 한 곡 있죠. 39. 24는 초기의 작품이라서 슈베르트의 영향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슈만의 시정 그대로 펼쳐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민요적인 성격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훌륭한 역시 슈만의 가곡, 작곡법을 그대로 보여주는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분 남짓한 짤막한 곡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슈만의 리더크라이스 첫 번째 곡 매일 아침 일어나면, 두 번째 곡 안절부절 못해서, 세 번째 곡 나무 그늘을 거닐며, 네 번째 곡 사랑하는 여인이여 손을 주오, 다섯 번째 곡 내 고통의 슬픈 요람, 여섯 번째 곡 기다려라 거친 뱃사람이여, 일곱 번째 곡 산과 성이 물에 비쳐, 여덟 번째 곡 처음에는 희망도 없이, 아홉 번째 곡 유명한 곡이죠. 미르테와 장미꽃으로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리더크라이스 작품 번호 24,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의 노래, 레이프 오브 안스네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20여 년 전에 잡지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이 마티아스 괴르네의 신보 데뷔 레코딩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벌써 그렇게 오래된 일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독일 리트의 대가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더욱더 원숙해진 그런 노래로 우리나라에도 자주 내한을 하고 있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리더 크라이스 작품 번호 24,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의 노래,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고전음악 전국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낮 방송이 본방송이고요. 다음날 새벽 3시부터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티노 작품 번호 42, 에벨리나 노비치카의 바이올린, 밀레나 안토노비에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명의 주명은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모든 꽃이 시들듯이 청춘이 세월에 자리를 내주듯이 생의 모든 과정과 지혜와 깨달음도 그때그때 피었다 지는 꽃처럼 영원하진 않으리. 삶이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은 슬퍼하지 않고 새로운 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별과 재출발의 각오를 해야만 한다. 어느 장소에서도 고향에서와 같은 집착을 가져선 안 된다. 여행을 떠날 각오가 돼 있는 자만이 자기를 묶고 있는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삶은 우리를 끊임없이 새로운 길로 이끌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언제든 이별과 재출발을 할 수 있도록 단단히 각오하고 있어라. 계단이란 시에서 헤르만 헤세가 들려준 말입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우리의 7월을 보내며 떠올려 봅니다. 삶의 한 단계에 익숙해져 안주하는 순간 정체가 찾아온다는 것. 떠날 각오가 돼 있는 자만이 자기를 묶고 있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헤세의 말을 말이죠.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금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의 첫 곡. 20세기 스위스 작곡가입니다. 오트마르 쉐크의 작품으로 문 열었어요. 300곡 가까운 예술 가곡을 남긴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현대 작곡가지만 그의 작품은 이 낭만주의 시대의 분위기가 짙게 깔려 있다고 하는데 동감하시는지요? 헤세시에 의한 10개의 노래, 작품으로 44 중에서 세 번째 곡, 시들어가는 장미, Fair Balken der Rosen 이었습니다.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오, 카를 앵을의 피아노 연주로 금요일 노래의 날개비에 문 열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를 오프닝에서 전해드렸고 그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오트마르 쉐크는 생전에 헤르만 헤세와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눴다 그래요. 이 헤세 시에 의한 10개의 노래 외에도 그의 헤세 시에 곡을 붙인 작품이 다수 있다고 하네요. 헤세의 시처럼 7월을 훌훌 보내버리고 기꺼이 8월로 떠날 준비가 되셨는지요? 아,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더위만큼은 8월로 예 뭔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옮겨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절절합니다. 지금 콩밭에서도 뭐 더위 얘기가 가장 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남부지방에는 지금 41도를 넘게 기록한 또 지역들이 곳곳에 있는 모양이에요. 아 진짜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웬만하면 이럴 때는 외출을 삼가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 싶고요. 황정은 님이 또 모르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네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우리의 7월, 헤세의 생일도 7월. 그렇군요. 헤세의 생일이 7월에 있었군요. 오트마르 쉐크의 작품은 현대에 만들어졌지만 낭만주의 시대 분위기가 짙게 깔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엔 진짜 낭만주의 시대 프랑스 가곡 멜로디 들어보시죠. 19, 20세기 작곡가 레이날도 안의 깡라뉘 네빠 에뚜알레, 밤에 별이 없다면. 빅토르 위고의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별 한 점 없는 밤이 되면 와서 바다의 파도에 몸을 맡겨보아라. 죽음처럼 밤은 베일에 쌓여 있고 삶처럼 파도는 격정적이고 쓰디쓸지니. 깊은 밤의 감성을 담은 서정적인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마리 드벨루호, 필립 까사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멜로디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볼링 비아르도의 작품이었어요. 19세기를 풍미했던 프랑스의 메조소프라노이자 여류 작곡가입니다. 그녀의 어떤 지성미와 실력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쇼팽과 상대가 딸처럼 챙겼고요. 까미오 생상스는 그녀를 염두에 두고 오페라 삼성과 데릴라를 작곡했다고 하죠. 왜 데릴라가 메조소프라노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녀의 작품 에뚜알, 레뚜알르, 별이었어요. 하늘을 사랑하는 별을 노래한 가곡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자클린 로랭, 로랑 마르땡의 피아노, 베네딕트 비아의 첼로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멜로디는 레이날도 안의 작품이었습니다. 밤에 별이 없다면. 소프라노 마리 드벨르로가 불렀고요. 필리프 가세도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이은파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눈 빠지게 신청곡 시원하게 함께 들으려고요. 이탈리아, 정확히 나폴리 민요입니다. 트리톰바, 오랜만에 골라봤습니다. 어부의 노래죠. 새벽바다로 출항하는 어부들의 활기찬 삶과 감정들을 이 경쾌한 리듬과 그 트리톰바, 후렴구에 담아내고 있죠. 금빛 태양이 바다 위에 떠올라 붉은 돛을 올리면 잔물결 위로 즐거이 춤추고 새벽별은 빛을 잃네. 트리톰바, 트리톰바. 여름바다 건너 퍼지는 노래. 잠시 더위를 좀 잊어볼까요? 테너 프리츠 분델리히가 부릅니다.

신나는 이탈리아 노래로 잠시 더위를 잊어봤습니다. 19, 20세기 작곡가죠. 루이지 덴자의 푸니클리 푸니클라. 이 베스비오 화산 근처의 케이블카를 가리키는 이름 같은 용어죠. 헌데 그 화산 때문에 사람들이 타기를 꺼려하자

홍보용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케이블카 이용자가 늘었다고 하네요. 대성공 홍보 음악이었죠.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이탈리아 노래는 미뇨였습니다. 트리톰바, 일명 뒤를 좀 봐. 이은파님의 신청곡이었는데 휴가 없이 일하지만 귀는 즐겁고 싶다고 잠시 바다를 휴가를 떠난 기분이셨는지 모르겠네요. 테너 프리츠 운달리의 음성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다들 뒤를 좀 봐, 뒤를 좀 봐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우리 김수연님, 일이 좋나? 일이 좋나로 들린다고?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멋진 후렴구예요. 박봉용님, 무지막지한 더위, 내일부터 휴가인데 어디 갈 수나 있을까 싶어요. 전국이 가마솥인데. 아, 이 노래처럼 바다까지는 못 가더라도 좀 어디 시원한 물가라도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더위에 박명근님, 콩밭을 메고 계시다고요? 아이고야. 이럴 때 뭐 꼭 지금 하셔야 된다 그러면 수분 섭취 같은 건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찬 물수건으로 몸 닦는 거 잊지 마시고요. 조울수님이 톨스토이의 명언을 올려주셨네요. 사랑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 지나온 한 달,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결국 우리를 웃게 하는 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되네요. 뭐 좀 덥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곳이 바로 휴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행복한 휴가 날 같은 시간을 보내신 김선자님. 10대 때부터 옆집 친구였던 그 친구를 30여 년 만에 할머니가 돼서 드디어 만나 폭풍 수다를 떠셨다고. 이게 바로 휴가죠. 그 곁에 아름다운 노래가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로고 듣고 음악 이어드릴게요.

토리 힐트 나이카루의 음성이 이 바람에 흩날리는 깃털같이 아주 가벼웠나요? 노래 제목 또한 Fly, Fly Away였습니다. 이번엔 빈 오페레타 하면 떠오르는 작곡가죠. 프란츠 레하르의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중에서 유쾌한 미망인 한나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빌리아 리트, 빌리아의 노래. 소프라노 케이트 로얄, 에드워드 가드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빈 오페레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작품이었어요. 춤추는 여인 파니 엘슬러 중에서 드라우젠 인 지베링 블리트 션 데어 플리더 지베링 밖에서는 벌써 라일락이 피네. 이 오페레타는 19세기 전설적인 오스트리아의 발레리나 파니 엘슬러의 삶과 사랑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 노래는 빈의 봄 풍경을 아름답게 노래한 아리아였죠. 이진희 님께서 봄이 지나선지 꽃노래가 귀해졌어요 하셨는데 이 노래 어떠셨나요?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아담 피셔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이 슈트라우스 2세의 뒤를 이어서 빈 오페레타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프란츠 레하르의 작품이었습니다. 유쾌한 미망인 중에서 여주인공 한나가 부르는 빌리아의 노래. 남편을 여의고 부자가 된 그녀가 자신의 저택에서 주최한 파티에서 부르는 요정의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케이트 로얄이 불렀고요. 에드워드 가드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남태평양으로 떠나볼까요? 리차드 로저스의 뮤지컬 남태평양 중에서 이 남태평양 섬의 원주민 여인 블러드 메리의 넘버입니다. 발리하이. 샬롯 처치의 음성입니다.

뮤지컬 넘버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미치 리의 Man of La Mancha 중에서 I Really Like Him. 산초가 돈키호테를 따라다니는 이유를 노래하는 곡이죠. 그냥 좋으니까. 미국의 가수 맨디 패팅킨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뮤지컬 넘버는 리차드 로저스의 남태평양 중에서 발리하이였습니다. 웨일즈 가수 샬롯 철치가 불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스페인어로 쓰인 최초의 성공적인 목가 소설로 평가받는 작품, 르네상스 시대 작가 호르에 데 몬테 마요르의 대표작 다이아나의 7권의 이야기입니다. 1559년경 발렌시아와 밀라노에서 출판돼서 16세기 유럽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품인데요. 간략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레온 지방의 에슬라 강가에는 다이아나라는 아름다운 양치기 처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시레노라는 목동과 서로 깊이 사랑했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순수하고 정결했다. 한편 실바노라는 또 다른 목동도 다이아나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그의 구애를 받아들였다.

그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시레노는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고향을 떠나게 된다. 다이아나는 그의 부재를 슬퍼했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가족의 뜻에 따라 넬리오라는 목동과 결혼하게 된다. 1년 뒤 돌아온 시레노는 사랑하는 다이아나를 만나러 가던 길에 그녀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이야기에는 뭐 거인과 요정, 현자와 마법사 등 당시 궁정문학에 즐겨 등장하던 환상적인 인물들이 차례로 나오면서 사랑 이야기가 더욱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나의 7권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목동과 목동 아가씨들이 저마다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액자식 목가 소설이죠. 이야기마다 등장인물들이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고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수없이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 제3권, 벨리사라는 목동 아가씨가 부르는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사랑이 떠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사랑의 고통이 시작됐다. 이런 내용이죠. 사랑의 신 큐피드는 활의 시위를 풀어놓은 채 눈은 내리깔고 온순하고도 얌전한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뒤에 나를 남겨둔 채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멀어져 갔다. 내가 그 평온을 누린 시간은 얼마나 짧았던가. 질투에 찬 운명의 여신이 바로 말했다. 멈추시오 사랑의 신이여, 어찌 그리 서둘러 가십니까? 그러자 눈먼 소녀는 재빨리 내게로 돌아왔다. 꾸지람을 들은 게 못마땅해서. 사랑의 불길 앞에서는 어떤 충고도 소용이 없었으니까. 아, 초원과 숲이여, 우거진 나무들이여, 한때 나처럼 자유로운 마음을 길러준 그대들이여, 어찌하여 이토록 큰 불행이 닥치는 걸 막아주지 못했는가. 사랑에서 벗어났다고 믿는 순간 다시 사랑의 화살에 맞는 운명을 노래한 시. 몬테마요르의 작품에 작자 미상의 선율이 붙은 이 노래는 존 다울랜드의 아들 로버트 다울랜드가 1610년에 펴낸 음악의 향연에 실려 전해집니다. 이 노래집에는 작곡자를 알 수 없는 스페인, 이탈리아 노래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사랑이 지나갔네 활의 화살도 없이, 바사바 아모르스 아르코 데사르마도입니다.

스페인 노래 사랑이 지나간 내 활에 화살도 없이 카운트 테너 안드레아스 쇼의 에딘 까라마조페 루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새벽 서너 시까지 울어대는 매미. 나도 그렇게 집착한 적 있다. 우리 안에는 당신이라는 모든 매미가 제각기 운다. 이규리 시인의 당신이라는 모든 매미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밤새도록 울어대는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 시인은 그 소리가 우리 안에서 울리는 소리는 아닌가 묻고 있네요.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을 때 우리가 내는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밤새 우는 매미 소리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밖에서 들리는 매미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는 못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름이 가면 이 매미 소리는 들리지 않겠지만 과연 우리 마음에도 고요함이 찾아올까요? 박경수 작곡 고요. 박경수의 25연 가요금 연주 오늘 첫 곡입니다.

박경수 작곡 고요. 박경수의 25연 가요금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이규리 시인의 당신이라는 모든 매미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할 때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는 어쩌면 매미 소리보다 더 요란할 거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마음속의 매미는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오늘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금요일이네요. 오늘 여유로운 마음으로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 해주세요. 정혜웅님께서 풍류마을 덕분에 예전에 우리 가락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글 남겨주셨어요. KBS 클래식 FM 하루 종일 듣고 있는데요. 풍류마을이 언제부턴가 가장 좋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해 주셨네요. 자, 그럼 신명나는 곡 이어드릴까요? 이준호 작곡 신풀이 함께하겠습니다. 실내악단 슬기둥의 연주입니다.

최진대 편곡 여름의 조각들 듣고 왔습니다. 천지윤의 해금과 박윤의 기타, 김정균의 퍼커션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준호 작곡 신풀이 함께 하셨어요. 이 곡은 실내악단 슬기둥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리죠.

우리나라의 관제는 중국과는 달라서 대간을 중요하게 여겨 많은 권한을 주었다. 그리하여 지난 300년 동안 정권을 농단하는 간사한 권력자가 나오지 않았고 걷잡을 수 없는 폐단은 생기지 않았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간이란 조선시대 사훈부 사간원의 벼슬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절대 권력이 횡포를 부르지 않게 하려면 왕에게도 바른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고, 그러면서도 왕의 권력이 무력화되는 것도 막아야 했죠. 대간은 바로 그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간은 왕, 신하 할 것 없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언론 역할을 했고, 사회 풍속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 번 말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했고,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의 대관들이 고위 관리를 비판

도덕성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죠. 조선이란 나라에서 이상적인 관리는 단지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물, 도덕적인 인물이었던 겁니다. 이성무의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라는 책에 실려있는 내용을 간추려 전해드렸습니다. 이 책에서는 조선 왕조의 흥망이 대간 제도와 운명을 같이 했다고 말합니다. 왕에게도 목숨 걸고 바른 말을 하는 이들이 있을 때, 국가가 윤리와 도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때만이 그 나라의 뿌리가 썩지 않고 튼튼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천년의 향기 상령산 풀이 고우석의 피리온주로 들으셨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변계원 작곡 나라샤 준비했는데요. 뿌리 깊은 나무는으로 시작하는 용비어천가 2장의 가사를 가곡 스타일로 노래한 곡입니다. 하윤주의 노래와 변계원의 전자막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용비어천가 2장의 가사를 가곡스타일로 불렀습니다. 변계원 작곡 나라샤. 하윤주의 노래와 변계원의 전자막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황유종 작곡 아리랑 변주곡 가운데 1장 아리랑, 2장 미량 아리랑 함께하시죠. 윤경선의 18연 가야금과 정세희의 22연 가야금 연주입니다.

황희종 작곡 아리랑 변주곡 가운데 1장 아리랑, 2장 미량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윤경선의 18연 가을금과 정세희의 22연 가을금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박보문 작곡 가시리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조선시대 악장가사에 가사만 실린 고려가요 가시리를 새롭게 노래한 곡입니다. 이주은과 KBS 합창단의 노래, KBS 국악관인악단의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박범은 작곡 가시리, 이준과 KBS 합창단의 노래,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맞은 첫 여름방학. 너무 지루한 나머지 누나의 책꽂이에 있던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을 통째로 읽어버렸다. 읽으면서 나는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다. 시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어렴풋하게 했던 것 같다. 아무튼 셰익스피어를 붙들고 살았던 방학이 끝나고 나는 과제물을 제출했다. 대학 노트에 쓴 일기장도 국어 선생님께 제출했는데 국어 선생님이 나를 교무실로 불렀다. 일기를 부지런히 쓰렴. 일기를 쓸 때만이라도 넌 자유로울 테니까. 림태주의 그리움의 문장들이라는 책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네요. 글쓴이는 중학교 첫 여름방학 처음으로 셰익스피어를 읽고 그때부터 문학에 대한 꿈을 꾸게 됐다고 합니다. 일기장에도 그날 있었던 일을 쓰기보다는 자신이 머릿속으로 상상한 것들을 썼고 그걸 읽은 국어 선생님이 그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일기에서나마 마음껏 상상을 하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어른이 돼서야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어른이 된 후에 자신의 삶을 림태주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군요. 일기는 쓰지 않고 자유는 모자라고 상상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찾지 못하고 여러분이 가장 자유로운 상상을 펼쳤던 건 언제부터였던가요? 시인의 그 여름방학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경이로운 경험을 하고 무엇인가를 꿈꾸며 한껏 자유로웠던 그런 시절 여러분에게도 그런 여름방학이 있었는지요? 그 여름에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만나고 또 무엇을 꿈꾸었습니까?

개성원 작곡 1월 31일의 일기, 김은영의 해금과 김정민의 첼로, 이은진의 피아노 연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정선의 역사와 문화, 자연, 그곳의 생활을 하루 동안 체험해보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정선 아리랑을 소재로 한 뮤지컬을 보고, 아리랑 박물관, 또 전통시장을 비롯한 정선의 여러 장소를 두루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선 아리랑 원데이 심포니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좀 여유로울 때 이런 체험 여행 해봐도 좋을 것 같죠? 오늘도 FM 풍요마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여행이 설렘, 즐거움, 기쁨, 행복과 동의어가 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교통수단이 열악했던 시대에는 길을 떠난다는 것이 당연히 고난과 같은 의미였겠죠. 여행을 뜻하는 단어들에도 그런 역사가 스며 있습니다. 트래블의 어원은 트래베일, 고통, 고난, 어려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트립에는 뛰다, 춤추다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전이는 하루 정도의 짧은 여행, 그리고 그 기록,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굽어진 쇠를 망치로 두드려 펴듯 여행은 굽어지고 틀어진 마음을 펴고 지치고 헝클어진 마음을 펴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여행은 한 번의 망치질이구나 싶기도 하죠. 7월의 여행을 마무리하는 저녁, 우리들의 마음도 조금은 평평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아스프리 메라 게야마스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오겠지 라는 곡이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가 노래한 그리스 노래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오마르 아크람의 곡이었는데요. 아프가니스탄계 미국 뮤지션이죠. 그가 작곡하고 연주한 Free as a Bird, 새처럼 자유롭게 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에뛰드, 작품 번호 12-3,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바펜시에로였죠.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거라 상념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이 곡을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인 주케로가 편곡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쇼팽의 이별곡이었죠. 연습곡 작품 번호 10-3. 이 곡을 쥐에르지 치프라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이진희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풋사과 맛 음악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곡을 청하셨네요. 네, 여름에 열심히 들어요. 짬 되시면 살짝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정말 한여름의 음악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여름 음악이면서 여름에 들으면 아주 시원해지는 그런 곡이죠. 영화 Call Me By Your Name OST에서 수피안 스티븐스의 Mystery of Love입니다.

perché d'azur infini. Voyez, près des étangs, ce

et ses maisons rouillées. La mer les a bercés.

라는 샹송이었죠. 원래 1940년대에 발표했던 곡, 이 곡을 오늘은 루카 아쿠이노, 이탈리아의 트럼펫 또 플루겔혼 연주자인데요. 루카 아쿠이노의 플루겔혼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목소리는 루치오 달라였어요. 샤를레트레네의 라메르를 노래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Call Me By Your Name OST에서 Mystery of Love 전해드렸어요. 수피안 스티븐스의 노래였습니다. 이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처음에는 수피안 스티븐스에게 내레이션을 의뢰했다고 해요. 그런데 고사를 했고 대신 주제가를 만들기로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노래가 탄생을 했습니다. 원작 소설과 시나리오만 읽고 영감을 얻어서 곡을 만들었다고 하죠. 수피안 스티븐스의 Mystery of Love 먼저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마드레데우시의 곡입니다. 포르투갈의 크로스오버 파두 그룹이죠. 그들의 곡 가운데 바닷속의 목소리 Voces no Mar라는 곡 들어보시죠.

두 곡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포르투갈의 파도 두 곡이었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라그리마, 눈물이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곡 아말리아 호드리게스가 1980년대 초반에 발표했던 곡입니다. 이 라그리마를 오늘은 조르주 페르난두와 아르헨티나 산토스 두 파두 가수의 듀오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크로스오버 파두 그룹 마드리드 여시의 곡이었는데요. 보세스 누마르, 바다 속의 목소리, 바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있는데요. 책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이지 사카모토가 음악학자들과 함께 피아노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책 피아노로의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의 음악가 류이지 사카모토는 어느 날 문득 3살 때부터 평생을 함께한 악기 피아노에 대해서 자신이 별로 아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아노라는 악기의 원점을 탐구하는 여정이 시작됐죠. 음악학자들과의 대담, 건반악기 자료관 방문을 통해 챔발로와 클라비코드 등 다양한 건반악기의 변화 과정부터 사카모토 자신이 오랫동안 들어온 피아노 곡 플레이리스트까지 프란츠 출판사에서 단단한 양장본에 담아낸 이 밀도 높은 기록을 이번 주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10분께 드리겠습니다. 세음 홈페이지의 선물방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오늘까지만 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 선물로 드리는 책과 연관이 있는 곡입니다. 책 속에서 사카모토 류이치가 음악학자 이토 노부히로와의 대담 중에 빌 에반스는 제가 좋아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중 한 사람인데 이 곡은 거의 라벨처럼 들리지 않나요? 근데 빌 에반스 곡이에요 라면서 감탄하는 바로 그 곡입니다. Time Remembered 인데요. 여러 연주 버전이 있는데요. 오늘은 사카모토가 얘기한 색소폰 솔로가 등장하는 바로 그 연주를 전해드리죠. 빌 에반스 쿼르텟 그리고 Zoot Sims의 테너 색소폰 연주입니다.

시사카모토가 자신의 책 피아노로의 여정 가운데 언급했던 곡 전해드렸습니다. 빌 에반스 콰르텟, 빌 에반스의 피아노, 짐 홀의 기타, 론 카터의 베이스, 필리 조 존스의 드럼 연주였고요. 듀트 심스의 테너 색소폰 연주도 함께한 타임 리멤버드였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영화와 소설 속에서 브로크백 마운틴은 한여름에도 눈이 내릴 만큼 높은 산으로 그려집니다. 1963년의 여름을 그 산에서 함께 보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통해서 브로크백 마운틴의 풍광을 눈에 담으신 분들이 많겠죠. 이 영화의 애니스 역으로 출연한 배우 히스 레저가 이르게 세상을 떠나면서 브로크백 마운틴은 더 애틋한 영화로 기억됩니다. 이 영화는 애니 프루의 단편 소설을 영상으로 옮긴 작품이죠. 작가 애니 프루는 19살의 두 청년이 광활한 자연 속에서 보낸 여름 한철을 세밀화를 그리듯 기록해 놓았습니다.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애니 프루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발을 뻗으면 달까지도 닿을 수 있을 듯한 느낌을 가졌다. 그렇게 좋았던 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었을까 싶네요. 1963년 와이오밍주의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양떼를 지키는 여름 일거리로 처음 만난 두 청년 애니스와 잭. 거친 자연 속에서 서로에게 강렬하게 끌린 여름이 끝난 뒤 그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그 후의 날들은 브로크백 마운틴으로 오기 전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감독상, 각색상, 음악상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작품상을 인정받았죠. 영화가 개봉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어느 서늘한 여름 풍경이 그리울 때 이 영화가 생각나곤 합니다. 풍경도 이야기도 뛰어났고 음악도 정말 아름다웠죠. 아르헨티나 출신의 음악감독 구스타보 산타올라야는 절제된 선율과 슬라이드 기타 그리고 최소한의 현악기를 조합한 연주로 영상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거창한 오케스트레이션 대신 절제된 선율을 택한 덕분에 광활한 산맥의 침묵과 두 사람의 고독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죠. 브로크백 마운틴이라는 압도적 풍광과 거기 스며드는 음악. 여름엔 뜨거운 열정만이 아니라 서늘한 외로움도 함께한다는 걸 알려주는 선율이었습니다.

브록백 마운틴의 음악감독이었던 구스타보 산타올라야는 영화의 대본만 읽은 상태에서 미리 음악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산타올라야가 악보를 쓰거나 읽을 줄 모른다는 사실이죠. 클래식 작곡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지만 본능적인 감각과 귀에 의존해 아카데미 음악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녹음기로 선율을 정리하고 오케스트라 악보를 그려줄 편곡자를 따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의 음악 작업은 경이롭죠. 이안 감독은 산타올라야가 미리 작곡한 이 쓸쓸한 음악을 촬영 현장에 틀어놓았고 편집할 때도 음악의 호흡에 맞춰 필름을 다듬었다고 하죠. 브록백 마운틴은 작가 애니 프루가 만든 가상의 산입니다. 애니 프루는 와이오밍의 시골 마을에 오랫동안 머물며 이 소설을 썼는데 와이오밍주 서부에 길게 늘어선 비콘 산맥과 윈드리버 산맥의 거친 풍경을 조합해서 가상의 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 산맥의 능선이 마치 등뼈가 부러진 것처럼 험준해서 브록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하죠. 영화의 촬영은 캐나다 알버타주의 로키 산맥 일대에서

이루어졌는데 휴대전화조차 터지지 않는 산 속에서 촬영팀은 몇 달 동안 자연 속의 고독을 깊이 체험하는 작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영화 브록백 마운틴 OST에서 구스타보 산타올라야의 오리지널 스코어 두 곡, 오프닝과 테마곡 브록백 마운틴 1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운시엘로 파랄로스도스, 우리 둘을 위한 천국이라는 곡 전해드리죠. 마치 영화 브록백 마운틴의 두 주인공을 위한 곡 같기도 하죠. 이 곡 라그리마 리오스, 우루과이 출신의 가수 그리고 구스타보 산타올라야가 화음을 넣어줍니다. 들어보시죠.

우루과이의 가수 라그리마리오스 그리고 구스타보 산타올라야가 함께한 Un cielo para los dos, 우리 둘을 위한 천국 들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조지 거슈윈의 곡이죠. 원래 피아노와 재즈밴드를 위한 곡이었는데 랩소디 인 블루 이 곡을 오늘은 재즈 빅밴드 편곡과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고든 구드윈스 빅 팻 밴드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어빙 벌린의 곡이었죠. 뮤지컬 영화 탑헤트에서 프레드 아스테어가 불렀던 노래 Cheek to Cheek. 이 곡은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의 듀오로 들으셨고요. 이번에도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서 앤니어 모리꼬네의 음악 두 곡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데보라의 테마 그리고 메인 테마 두 곡이었는데요. 이 두 곡을 마르코 알보네티의 소프라노 색소폰, 빈첸소 볼로니에즈의 바이올린, 미켈란젤로 까르보나라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파울로 실베스트리가 편곡하고 지휘한 로마 심포니에타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는 I Love You 포기, 거시윈의 오페라 포기와 베스에 나오는 곡, 이 곡을 키스 자레트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를 스페인 집시 후손으로 구성된 프랑스의 플라멩코 가족 그룹이죠. 집시 킹스의 연주와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여름과 여행 그리고 모험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려보면 쥘 베른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쥘 베른은 프랑스 북서부의 항구 도시 낭트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생가에는 현대적 발견의 선구자라는 동판이 붙어있다고 하죠. 쥘 베른이 남긴 작품들을 떠올려보면 참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쥘 베른이 소년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장소는 항구였다고 하죠. 세계 곳곳으로 떠나는 범선, 낯선 언어를 쓰는 선원들, 지도에도 없는 곳으로 향하는 항로. 소년 쥘 베른은 항구에 가득한 배들을 바라보며 넓은 세상을 꿈꾸었을 겁니다. 실제로 쥘 베른은

때로 쥘 베르는 상상 속에서 가장 멀리 여행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파리에서 법학을 공부할 때도 그의 관심은 늘 법전보다 도서관의 여행기와 과학 잡지, 탐험가의 기록에 있었다고 하죠. 졸업하고 난 뒤에는 증권 중개인으로 일하면서도 새벽마다 글을 썼고 여전히 새로운 과학기술과 지리학 자료를 모으는 데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기심 가득한 날들을 보낸 결과 1863년에는 기구를 타고 우주일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후로도 그의 작품은 Voyage Extraordinaire, 경이로운 여행 시리즈로 계속되었고 지구에서 달까지 해저 이말리, 80일간의 세계일주 같은 작품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의 상상은 훗날 현실이 된 과학기술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죠. 100년이나 앞서 미래를 내다보았던 작가, 호기심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쥘 베르는 비록 대부분의 여행을 책상 앞에서 시작했지만 온 우주를 가슴에 품은 위대한 여행자였습니다. 호기심 사용설명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쥘 베르네의 삶을 생각해보면 책상 하나도 항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름의 휴가, 여름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호기심과 모험심을 수소문해보는 여행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저녁의 쉼표 하나, 오늘은 프랑스 소설가 줄 베른 이야기에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신은 책상 앞에서 여행을 했지만 그 책들을 통해 우리는 엄청난 여행을 할 수 있죠.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양방언의 곡이었습니다. 원래 프론티어라는 곡이 있었죠. 그 곡을 새롭게 편곡해서 연주를 해주었는데요. 20주년 기념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는데 오늘은 라이브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제목이 네오 프론티어였습니다. 이번에는 멕시코의 가수 파티칸투가 노래하는 곡인데요. When You Wish Upon a Star를 스페인어로 노래합니다. La Estrella Azul, 푸른 별입니다.

When You Wish Upon a Star를 스페인어로 노래한 곡 La Estrella Azul, 푸른 별, 바티칸트의 노래였고요. 이어드린 곡 마누엘 봉세의 Estreita, 작은 별. 이 곡은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마이클 스턴이 지휘한 오케스트라 오브 세인트 룩스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토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4일 슬로베니아 류블리아나 칸카르이프동 갈루스 홀에서 펼쳐진 RTV 슬로베니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루카 파울리지가 연주하는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나보린 모리가 지휘하는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1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슬로베니아를 대표하는 RTV 슬로베니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지난 6월 4일 음악회는 지금 현재 이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나보린 모리가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계 무대에서 떠오르고 있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루카 파울리지가 출연해서 첫 곡으로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선보입니다. 이탈리아계 세르비아인 파울리지는 3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해서 네덜란드 마르트리히트 음악원에서 모리스 멜키인을 사상했습니다. 영국의 왕립음악원에서 공부를 이어갔고요. 그동안 프랑스 국립교향악단을 비롯해서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고 또 작년에 소니 클래시컬 레이블을 통해서 비발디의 곡을 담은 음반을 발매를 했습니다. 파울리지는 특히 그 핑커스 주커만으로부터 100만 달러의 소리라는 극찬을 받을 정도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이제 그의 연주 들어보시겠습니다. 피오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35,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깐조네타 안단테,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비바치시모 들으시겠습니다. 루카 파울리지의 바이올린, 나보린 모리가 지휘하는 RTV 슬로베니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35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루카 파울리지의 바이올린 연주, 나보리 모리가 지휘하는 RTB 슬로베니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난 6월 4일 슬로베니아 리블리아나 칸카리에프돔 갈루스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유럽 클래식 음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루카 파울리지, 참 아름답고 감각적인 연주 들려줬습니다. 파울리지는 지난 2023년에 BBC 뮤직 매거진 라이징 스타로 주목을 받았고요. 소니 클래시컬 전속 아티스트로서 활동 중입니다. 2023년 피아니스트 이타마르 골란과 함께한 데뷔 음반 아리아를 발매했고 여러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루카 파울리지는 오늘 듣고 계신 리블리아나 공연에서 앙코어를 선보입니다. 컬러리쉬 테일러 펄킨슨의 루이지애나 블루스 스트럿을 루카 파울리지의 바이올린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루카 파울리지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으신 곡은 컬러리시 테일러 펄킨슨의 루이지애나 블루스 스트럿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6월 4일 슬로베니아 류블리아나 칸카르에프 돔 갈루스 홀에서 펼쳐진 RTV 슬로베니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 지휘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스케르조 슈넬 빠르게 4악장 피날레 베벡트 운트 포이어리히 이렇게 전악장 들으시겠는데요. 이번 슬로베니아 공연에서는 비인 개정판이 아니라 린츠 판본이 연주됩니다. 연주에는 나보린 모리가 지휘하는 RTV 슬로베니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제1번 C단조 린츠판본으로 감상하셨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스케르초 슈넬, 4악장 피날레 비벡툰트 포요리히 이렇게 전악장 들으셨는데요. 연주에는 다보린 모리가 지휘하는 RTB 슬로베니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지난 6월 4일 슬로베니아 류블리아나 칸카리에프 돔 갈루스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RTB 슬로베니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반 중에서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A단조 작품 번호 77 가운데 4악장 무를레스크 알레그로 콘브리오 들으시겠습니다. 라티카 혼다 로젠베르크의 바이올린 연주, 리오르 샴바다리 지휘한 RTB 슬로베니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A단조 작품 번호 77 가운데 4악장 부를레스크 알레그로 콘브리오 감상하셨습니다. 라티카 혼다 로젠베르크의 바이올린 연주 리오르 샴바다리 지휘한 RTV 슬로베니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도 FM 실황음악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잠시 그늘에 서 있어도 등에 땀이 흐르고 햇빛 아래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음료 자판기가 보입니다. 투명한 창 너머로 음료 캔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카드를 댑니다. 삑! 짧은 소리와 함께 조금 전까지 꺼져 있던 버튼마다 초록불이 환하게 켜집니다. 탄산음료를 마실까? 이온 음료를 마실까? 커피를 고를까? 주스를 마실까? 초록불이 켜지는 순간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이 시작됩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의 더위를 가장 시원하게 식혀줄 것 같은 음료를 하나 누릅니다. 그리고 덜컹 소리와 함께 음료가 떨어집니다. 배출구에 손을 넣습니다. 캔 표면에 송골송골 맺힌 차가운 물기가 손끝에 느껴집니다. 캔을 꺼내서 캔 따개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쩍, 그리고 치익. 탄산이 세상 밖으로 첫 숨을 내쉽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이 여름의 무더위가 조금은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박화목 씨 윤용하곡 보리밭입니다. 바리톤 유승공의 노래입니다.

박화목 씨, 윤용하곡, 보리밭, 바리톤 유승공의 노래로 진군흠 씨, 최영섭곡, 연가곡 4개 중에서 여름 소프라노 송광선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계연 씨, 강창식곡, 비단강, 소프라노 양은희의 노래로 김석송 씨, 안기영곡, 그리운 강남,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김석송 씨, 안기영고 그리운 강남, 테너 박인수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김계연 씨, 강창식 곡 비단강이었는데요. 소프라노 양은희의 노래였습니다. 김종영 씨, 이수인 곡 감자,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 남성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배창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그 음악가의 묘비명은 아주 독특하다. 커다란 묘비석 한가운데 글자가 아닌 오선지가 새겨져 있다. 그 짧은 오선지 위쪽엔 반원 안에 점 모양의 음악 부호인 느림표 페르마타가 있다. 오선지 두 번째 줄에는 네모난 온음표가 얹혀져 있고 맨 아래쪽엔 강하게 포르테를 세 개나 이어붙인 아주 세고 강하게 포르티시시모가 새겨져 있다. 글로 바꾸면 쉰다, 오래, 그리고 아주아주 강하게 혹은 영원히 지극히 강렬한 휴식을 취하다 쯤이다. 그 독특한 묘비의 주인공은 작곡가 알프레드 슈니트케다.

슈니 특히 본인이 직접 남긴 유언은 아니고요. 그의 오랜 동료 작곡가인 소피아 구바이돌리나가 슈니트케의 삶을 기려서 조각가에게 의뢰한 묘비 그림입니다. 선곡표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음악가다운 묘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날을 위한 음악 부호로는 더 늘리고 싶은 느림표, 그리고 다시 반복하고 싶은 도돌이표, 혹은 마침표 중에서 어떤 게 될지 생각해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구소련 출신의 20세기 작곡가 알프레드 슈니트케가 1976년 동명의 영화를 위해 쓴 곡, 무명배우 이야기 모음곡 중에 작별 첫 곡이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음악 부호를 살고 계십니까? 프랑크 스트로베리 주의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7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참 시간도 빠르고 달도 금방 바뀌죠. 오늘은 정말 이 작정을 하고 여름 휴양 음악 특선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뭔가 특집을 하는 느낌이긴 한데 정말 오늘 작정을 하고 시원한 여름 휴양 음악들 준비해 놨으니까요. 여러분 춥지 않게 가벼운 뭐 이렇게 덮을 것들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발트 토이펠의 음악, 여름 휴양 음악 특선의 두 번째 곡입니다. 스케이터스 왈츠 작품 183, 빌리 보스콥스키가 주의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발토이펠의 The Skater's Waltz 작품 183, 빌리 보스콥스키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0708번, 8월 1일에 시험치는 수험생입니다. 슈만의 만프레드 서곡 신청합니다. 7월 30일에 듣고 싶사옵니다 하셨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뭐 알고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합격이십니다. 합격은 합격인데 시험은 봐야 되니까 내일 시험을 본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훌쩍 가볍게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험을 위해서 비장의 숫자 하나 드리죠. 모르면 3번입니다. 신청하신 음악 슈만의 음악이죠. 바이런의 동명 희곡에서 영감을 받아서 1848년에 작곡한 낭만주의 관현악곡의 대표곡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이 파우스트와 비슷합니다. 신의 용서도 거부하고 악마의 지배도 거부하고 둘 다 거부하고 홀로 죽음을 맞는 그런 내용의 바이런의 동명 이 서사시 희곡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감을 받아 만든 음악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0708번 내일 시험 잘 보실 겁니다. 신청하신 막 슈만의 만프레드 서곡 작품 115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3023번 안녕하세요 상엽님. 거의 2년 만에 신청곡을 보냅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이시네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읽다가 책의 내용에 베토벤의 대공 트리오를 극찬하는 내용을 보고 꼭 듣고 싶어서 문자 보냅니다. 7월 31일 금요일에 듣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셔서 또 주무실까봐 저희 앞부분에 배치해서 함께 듣겠습니다. 하루키의 대표적인 장편 소설이죠. 해변의 카프카에서 주인공인 소년 다무라 카프카 그리고 도서관 사서죠. 오시마가 마음을 나누고 또 영혼의 깊은 위안을 얻는 매개체로 등장하는 곡이 바로 이 대공입니다. 하루키에는 뭐 소설뿐만 아니라 에세이를 통해서도 이 곡의 아름다움을 극찬한 바 있는데요. 이 대공 트리오를 들을 때면 나는 늘 생각한다. 인간이 이토록 아름답고 깊은 아픔을 품은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말이다. 거칠고 광포한 시대 속에서도 혹은 모든 것이 무너져내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이토록 영원한 아름다움을 조각해낼 수 있다. 그것은 구원이며 동시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다. 라는 하루키의 이 문장을 되새기면서 음악 듣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B플랫 장조 작품 97 대공 중에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트리오 반도로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B플랫 장조 작품 97, 대공의 일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트리오 반드로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빌리 조엘의 음악 Just the Way You Are, 소프라노 제시 노먼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여행작가 덩컨 매든과 또 사진작가이자 탐험가 레비스 누드가 함께 쓴 책입니다. 여행자의 어원사전 한 페이지 만나보시죠.

책의 제목만 보면 여행자를 위한 혹은 여행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의 어원에 대한 책일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책은 지구상의 많은 나라 이름들의 어원을 얘기합니다. 스페인은 왜 스페인이고 마다가스카르는 왜 마다가스카르인가, 이런 내용들이죠. 그 중에서 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나라 아이슬란드의 소 제목은 여기 오지마, 정말 추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죠. 남아메리카를 뒤로하고 적도를 지나 북쪽으로 약 9,500km가량을 날면 다른 세상에서 온 것 같은 작은 바위덩이가 북대서양을 향해 몸을 쭉 내밀고 있는 모습을 맞닥뜨린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유럽 기착지다. 아이슬란드는 어느 면으로 봐도 평범치 않은 나라다. 화산과 유황이 넘쳐나는 풍경엔 얼음과 불뿐만 아니라 장대한 폭포, 구릉진 초원, 먹빛 해변, 발광하는 지열 웅덩이도 있다. 국토가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판에 걸쳐 있고 그로 인해 생겨난 독특한 지리와 지질은 아이슬란드만의 거칠고도 환상적인 아우라를 만들어냈다.

이토록 극단적이고 외딴 섬이라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곳에 토착민은 없다. 이들 역사는 서기 800년 무렵부터 강인한 부족들이 와서 얼마간 살다가 떠나는 일이 거듭됐다. 아일랜드의 파파르 수도사들, 스칸디나비아 탐험가, 스웨덴 바이킹이 정착지를 건설했지만 상당수가 가혹한 자연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다. 덕분에 아이슬란드는 복잡한 명명의 역사를 갖게 됐고 그 과정의 어원과 관련된 몇 가지 멋진 이야기가 남아있다. 그중 가장 오래 지속되는 얘기는 이 땅의 이름이 초기 바이킹 개척자들의 계략이란 것이다. 교활한 바이킹은 이 화산섬의 푸른 해변에 도착하자 다른 개척자들이 눈독들일 것을 경계해서 이곳을 아이슬란드, 즉 얼음나라라고 이름 지었다. 여기 관심을 두지 말고 훨씬 더 매력적인 이름의 그린란드로 가라는 뜻이었다. 물론 실제로 얼음은 아이슬란드보다 그린란드에 훨씬 더 많다. 그러면서 저자는 그런 어원 얘기가 재밌고 그럴듯하지만 사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뒤에 이어지는 복잡한 어원 얘기보다는 그 사실 아닌 얘기에 더 흥미로운 건 심각한 무더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세계적인 여행 작가 덩컨 매든과 사진 작가이자 탐험가 레비슨 우드가 함께 쓴 여행자의 어원사전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아마 다른 프로그램에서 거의 듣지 못하셨던 음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아카이브 안느에서 가져온 음악 아이슬란드 캐롤 요호였습니다. 아이슬란드어로 크리스마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이슬란드의 파리 나무십자가 소년 합창단 같은 학교입니다. 칼스네스 학교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입김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계속해서 아이슬란드 하면 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표 연주자 비킹그룹 올라프손의 연주를 한 곡 더 이어드리겠습니다. 아이슬란드 출신의 의사 겸 작곡가 지그발디 칼달론스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성악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베마리아라고 하는데요. 아이슬란드 아기들에게 또 자장가로 많이 불러준다고 합니다. 비킹그룹 올라프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을 맞아서 함께하고 있는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여름 휴양음악 특선. 휴양음악에서 이 곡을 도저히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의 정체성에 맞춰서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더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비치보이스 멤버 마이크 러브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 20세기 호주 출신의 작곡가 아서 벤자민의 자메이칸 룸바입니다. 유지 노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입니다.

자메이카와 타이티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빈센트 유먼스의 뮤지컬 노노나네트의 대표곡이죠. T42를 쇼스타코비치가 오케스트라용으로 편곡해서 새롭게 제목을 붙인 타이티 트롯, 마르시안 손스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아서 벤자민의 자메이칸 룸바, 자메이카 룸바였습니다. 유진 올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에는 좀 차분하게 시원한 그리고 고요한 숲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틴 바리오스 망고레의 숲속의 꿈, 띠보 가르시아의 기타입니다.

망고르의 숲속의 꿈, 디보 가르시아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플랑크의 멜랑콜리, 에릭 르사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에릭 사티의 주트부, 당신을 원해요. 장 이브 디보드의 피아노입니다.

에릭 사티의 당신을 원해요, 유튜브. 장이 부티보드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전해드리신 곡 플랑크의 멜랑콜리, 에릭 르사주의 피아노였습니다. 이번에는 프레드릭 딜리어스의 음악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오렌지 농장에서 관리자로 일했었다고 하죠. 그 기억을 바탕으로 1887년에 만든 4악장의 아름다운 관현악곡 플로리다 모음곡 중에서 2악장 준비했습니다. 이 악장마다 플로리다의 자연과 또 하루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평화롭고 잔잔하게 흐르는

강가의 느낌을 표현한 2악장 By the River입니다. 데이빗 로이드 존스가 주의하는 잉글리시 노던 필하모니아입니다.

듀크 웰링턴의 재즈 명곡 Take the A Train 이었습니다. 사이먼 레트리지 위안은 시티 오브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시원하게 함께 들었고요. 이어서 함께 하실 음악은 프랑스계 미국 하프 연주자 겸 작곡가 마르셀 그랑자니의 음악입니다. 하프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아리아, 고전적인 아리아 듣겠습니다. 하프 연주에는 실비아 코발축, 헝가리안 비루티오지 체인보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마르셀 그랑자니의 아리아 인 클래식 스타일, 고전적인 아리아, 실비아 코발츠의 하프, 헝가리안 비르투오즈 쉐임보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 함께한 시원한 휴양 음악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방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모든 꽃이 시들듯이 청춘이 세월에 자리를 내주듯이 생의 모든 과정과 지혜와 깨달음도 그때그때 피었다 지는 꽃처럼 영원하진 않으리. 삶이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은 슬퍼하지 않고 새로운 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별과 재출발의 각오를 해야만 한다. 어느 장소에서도 고향에서와 같은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 여행을 떠날 각오가 돼 있는 자만이 자기를 묶고 있는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삶은 우리를 끊임없이 새로운 길로 이끌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언제든 이별과 재출발을 할 수 있도록 단단히 각오하고 있어라. 계단이란 시에서 헤르만 헤세가 들려준 말입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우리의 7월을 보내며 떠올려 봅니다. 삶의 한 단계에 익숙해져 안주하는 순간 정체가 찾아온다는 것. 떠날 각오가 돼 있는 자만이 자기를 묶고 있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헤세의 말을 말이죠.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금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의 첫 곡. 20세기 스위스 작곡가입니다. 오트마르 쉐크의 작품으로 문 열었어요. 300곡 가까운 예술가곡을 남긴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현대 작곡가지만 그의 작품은 이 낭만주의 시대의 분위기가 짙게 깔려있다고 하는데 동감하시는지요? 헤세 씨에 의한 10개의 노래, 작품 번호 44 중에서 세 번째 곡, 시들어가는 장미, Bear Back in the Rosen 이었습니다.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오, 카를 앵을의 피아노 연주로 금요일 노래의 날개비에 문 열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를 오프닝에서 전해드렸고 그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오트마르 쉐크는 생전에 헤르만 헤세와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눴다 그래요. 이 헤세 시에 의한 10개의 노래 외에도 그의 헤세 시에 곡을 붙인 작품이 다수 있다고 하네요. 헤세의 시처럼 7월을 훌훌 보내버리고 기꺼이 8월로 떠날 준비가 되셨는지요? 아,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더위만큼은 8월로 예 뭔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옮겨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절절합니다. 지금 콩밭에서도 뭐 더위 얘기가 가장 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남부지방에는 지금 41도를 넘게 기록한 또 지역들이 곳곳에 있는 모양이에요. 아 진짜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웬만하면 이럴 때는 외출을 삼가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 싶고요. 황정은 님이 또 모르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네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우리의 7월, 헤세의 생일도 7월. 그렇군요. 헤세의 생일이 7월에 있었군요. 오트마르 쉐크의 작품은 현대에 만들어졌지만 낭만주의 시대 분위기가 짙게 깔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엔 진짜 낭만주의 시대 프랑스 가곡 멜로디 들어보시죠. 19, 20세기 작곡가 레이날도 안의 깡라니 네빠 에뚜알레, 밤에 별이 없다면. 빅토르 위고의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별 한 점 없는 밤이 되면 와서 바다의 파도에 몸을 맡겨보아라. 죽음처럼 밤은 베일에 쌓여 있고 삶처럼 파도는 격정적이고 쓰디쓸지니. 깊은 밤의 감성을 담은 서정적인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마리 드벨루호, 필립 가사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낭만주의 시대 프랑스 가곡 멜로디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폴링 비아르도의 작품이었어요. 19세기를 풍미했던 프랑스의 메조소프라노이자 여류 작곡가입니다. 그녀의 어떤 지성미와 실력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쇼팽과 상대가 딸처럼 챙겼고요. 까미오 생상스는 그녀를 염두에 두고 오페라 삼성과 데릴라를 작곡했다고 하죠. 왜 데릴라가 메조소프라노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녀의 작품 레뚜왈르 별이었어요. 하늘을 사랑하는 별을 노래한 가곡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자클린 로랭, 로랑 마르땡의 피아노, 베네딕트 비아의 첼로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멜로디는 레이날도 안의 작품이었습니다. 밤에 별이 없다면. 소프라노 마리 드벨르로가 불렀고요. 필립 가사도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이은파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눈 빠지게 신청곡 시원하게 함께 들으려고요. 이탈리아, 정확히 나폴리 민요입니다. 트리톰바, 오랜만에 골라봤습니다. 어부의 노래죠. 새벽바다로 출항하는 어부들의 활기찬 삶과 감정들을 이 경쾌한 리듬과 그 트리톰바, 후렴구에 담아내고 있죠. 금빛 태양이 바다 위에 떠올라 붉은 돛을 올리면 잔물결 위로 즐거이 춤추고 새벽별은 빛을 잃네. 트리톰바, 트리톰바. 여름바다 건너 퍼지는 노래. 잠시 더위를 좀 잊어볼까요? 테너 프리츠 분델리히가 부릅니다.

신나는 이탈리아 노래로 잠시 더위를 잊어봤습니다. 19, 20세기 작곡가죠. 루이지 댄자의 푸니클리 푸니클라. 이 베수비오 화산 근처의 케이블카를 가리키는 이름 같은 용어죠. 한데 그 화산 때문에 사람들이 타기를 꺼려하자 홍보용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케이블카 이용자가 늘었다고 하네요. 대성공 홍보 음악이었죠.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이탈리아 노래는 미뇨였습니다. 트리톰바, 일명 뒤를 좀 봐. 이은파님의 신청곡이었는데 휴가 없이 일하지만 귀는 즐겁고 싶다고 잠시 바다를 휴가를 떠난 기분이셨는지 모르겠네요. 테너 프리츠 운달리의 음성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다들 뒤를 좀 봐, 뒤를 좀 봐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우리 김수연님, 이리 좋나? 이리 좋나로 들린다고?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멋진 후렴구예요. 박봉용님, 무지막지한 더위, 내일부터 휴가인데 어디 갈 수나 있을까 싶어요. 전국이 가마솥인데. 아, 이 노래처럼 바다까지는 못 가더라도 좀 어디 시원한 물가라도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더위에 박명근님, 콩밭을 메고 계시다고요? 아이고야. 이럴 때 뭐 꼭 지금 하셔야 된다 그러면 수분 섭취 같은 건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찬 물수건으로 몸 닦는 거 잊지 마시고요. 조울수님이 톨스토이의 명언을 올려주셨네요. 사랑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 지나온 한 달,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결국 우리를 웃게 하는 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되네요. 뭐 좀 덥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곳이 바로 휴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행복한 휴가 날 같은 시간을 보내신 김선자님. 10대 때부터 옆집 친구였던 그 친구를 30여 년 만에 할머니가 돼서 드디어 만나 폭풍 수다를 떠셨다고. 이게 바로 휴가죠. 그 곁에 아름다운 노래가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로고 듣고 음악 이어드릴게요.

토리 힐트 나이카루의 음성이 이 바람에 흩날리는 깃털같이 아주 가벼웠나요? 노래 제목 또한 Fly, Fly Away였습니다. 이번엔 빈 오페레타 하면 떠오르는 작곡가죠. 프란츠 레하르의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중에서 유쾌한 미망인 한나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빌리아 리트, 빌리아의 노래. 소프라노 케이트 로얄, 에드워드 가드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빈 오페레타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빈 오페레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작품이었어요. 춤추는 여인 파니 엘슬러 중에서 드라우젠 인 지베링 블리트 션 데어 플리더 지베링 밖에서는 벌써 라일락이 피네. 이 오페레타는 19세기 전설적인 오스트리아의 발레리나 파니 엘슬러의 삶과 사랑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 노래는 빈의 봄 풍경을 아름답게 노래한 아리아였죠. 이진희 님께서 봄이 지나선지 꽃노래가 귀해졌어요 하셨는데 이 노래 어떠셨나요?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아담 피셔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이 슈트라우스 2세의 뒤를 이어서 빈 오페레타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프란츠 레하르의 작품이었습니다. 유쾌한 미망인 중에서 여주인공 한나가 부르는 빌리아의 노래. 남편을 여의고 부자가 된 그녀가 자신의 저택에서 주최한 파티에서 부르는 요정의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케이트 로얄이 불렀고요. 에드워드 가드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남태평양으로 떠나볼까요? 리차드 로저스의 뮤지컬 남태평양 중에서 이 남태평양 섬의 원주민 여인 블러드 메리의 넘버입니다. 발리하이. 샬롯 처치의 음성입니다.

뮤지컬 넘버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미치 리의 Man of La Mancha 중에서 I Really Like Him. 산초가 돈키호테를 따라다니는 이유를 노래하는 곡이죠. 그냥 좋으니까. 미국의 가수 맨디 패팅킨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뮤지컬 넘버는 리차드 로저스의 남태평양 중에서 발리하이였습니다. 웨일즈 가수 샬롯 철치가 불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스페인어로 쓰인 최초의 성공적인 목가 소설로 평가받는 작품, 르네상스 시대 작가 호르에 데 몬테 마요르의 대표작 다이아나의 7권의 이야기입니다. 1559년경 발렌시아와 밀라노에서 출판돼서 16세기 유럽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품인데요. 간략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레온 지방의 에슬라 강가에는 다이아나라는 아름다운 양치기 처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시레노라는 목동과 서로 깊이 사랑했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순수하고 정결했다. 한편 실바노라는 또 다른 목동도 다이아나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그의 구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시레노는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고향을 떠나게 된다. 다이아나는 그의 부재를 슬퍼했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가족의 뜻에 따라 넬리오라는 목동과 결혼하게 된다. 1년 뒤 돌아온 시레노는 사랑하는 다이아나를 만나러 가던 길에 그녀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이야기에는 뭐 거인과 요정, 현자와 마법사 등 당시 궁정 문학에 즐겨 등장하던 환상적인 인물들이 차례로 나오면서 사랑 이야기가 더욱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나의 7권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목동과 목동 아가씨들이 저마다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액자식 목가 소설이죠. 이야기마다 등장인물들이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고

하고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수없이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 제3권, 벨리사라는 목동 아가씨가 부르는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사랑이 떠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사랑의 고통이 시작됐다. 이런 내용이죠. 사랑의 신 큐피드는 활의 시위를 풀어놓은 채 눈은 내리깔고 온순하고도 얌전한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뒤에 날 남겨둔 채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멀어져 갔다. 내가 그 평온을 누린 시간은 얼마나 짧았던가. 질투에 찬 운명의 여신이 바로 말했다. 멈추시오 사랑의 신이여, 어찌 그리 서둘러 가십니까? 그러자 눈먼 소녀는 재빨리 내게로 돌아왔다. 꾸지람을 들은 게 못마땅해서. 사랑의 불길 앞에서는 어떤 충고도 소용이 없었으니까. 아, 초원과 숲이여, 우거진 나무들이여, 한때 나처럼 자유로운 마음을 길러준 그대들이여, 어찌하여 이토록 큰 불행이 닥치는 걸 막아주지 못했는가. 사랑에서 벗어났다고 믿는 순간 다시 사랑의 화살에 맞는 운명을 노래한 시. 몬테마요르의 작품에 작자 미상의 선율이 붙은 이 노래는 존 다울랜드의 아들 로버트 다울랜드가 1610년에 펴낸 음악의 향연에 실려 전해집니다. 이 노래집에는 작곡자를 알 수 없는 스페인, 이탈리아 노래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사랑이 지나갔네 활의 화살도 없이, 바사바 아모르스 아르코 데사르마드입니다.

스페인 노래 사랑이 지나간 내 활에 화살도 없이 카운트 테너 안드레아스 쇼의 에딘 까라마조프의 루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도 스페인 노래입니다. 비바 라만차, 라만차 찬가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덜란드의 퀸크 보컬 앙상블의 하모니로 물러갑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여행이 설렘, 즐거움, 기쁨, 행복과 동의어가 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교통수단이 열악했던 시대에는 길을 떠난다는 것이 당연히 고난과 같은 의미였겠죠. 여행을 뜻하는 단어들에도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영어는 travail, 고통, 고난, 어려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trip에는 뛰다, 춤추다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전이는 하루 정도의 짧은 여행, 그리고 그 기록,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굽어진 쇠를 망치로 두드려 펴듯 여행은 굽어지고 틀어진 마음을 펴고 지치고 헝클어진 마음을 펴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여행은 한 번의 망치질이구나 싶기도 하죠. 7월의 여행을 마무리하는 저녁, 우리들의 마음도 조금은 평평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아스프리 메라 게야마스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오겠지 라는 곡이었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가 노래한 그리스 노래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오마르 아크람의 곡이었는데요. 아프가니스탄계 미국 뮤지션이죠. 그가 작곡하고 연주한 Free as a Bird, 새처럼 자유롭게 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에뛰드, 작품 번호 10의 3, 이별의 곡이죠. 이 곡을 헝가리 출신의 프랑스 피아니스트죠. 쥐에르지 치프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바펜시에로였죠.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작어라 상념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이 곡을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인 주케로가 편곡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쇼팽의 이별곡이었죠. 연습곡 작품 번호 10-3 이 곡을 쥐에르지 치프라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이진희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풋사과 맛 음악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곡을 청하셨네요. 네, 여름에 열심히 들어요. 짬 되시면 살짝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정말 한여름의 음악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여름 음악이면서 여름에 들으면 좀 시원해지는 그런 곡이죠. 영화 Call Me By Your Name OST에서 수피안 스티븐스의 Mystery of Love입니다.

berger d'azur infini. Voyez près des étangs ce grand

laissez mes ongles rouillés la mer. Les a bercés.

샤를레 트레네의 노래로 유명한 라멜, 바다라는 샹송이었죠. 원래 1940년대에 발표했던 곡, 이 곡을 오늘은 루카 아쿠이노, 이탈리아의 트럼펫 또 플루겔혼 연주자인데요. 루카 아쿠이노의 플루겔혼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목소리는 루치오 달라였어요. 샤를레 트레네의 라멜을 노래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Call Me By Your Name OST에서 Mystery of Love 전해드렸어요. 수피안 스티븐스의 노래였습니다. 이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처음에는 수피안 스티븐스에게 내레이션을 의뢰했다고 해요. 그런데 고사를 했고 대신 주제가를 만들기로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노래가 탄생을 했습니다. 원작 소설과 시나리오만 읽고 영감을 얻어서 곡을 만들었다고 하죠. 수피안 스티븐스의 Mystery of Love 먼저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마드레데우시의 곡입니다. 포르투갈의 크로스오버 파두 그룹이죠. 그들의 곡 가운데 바닷속의 목소리 Voz Numar라는 곡 들어보시죠.

두 곡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포르투갈의 파도 두 곡이었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라그리마, 눈물이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곡 아말리아 호드리게스가 1980년대 초반에 발표했던 곡입니다. 이 라그리마를 오늘은 조르주 페르난두와 아르헨티나 산토스 두 파두 가수의 듀오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크로스오버 파두 그룹 마드리드 여시의 곡이었는데요. 보세스 누마르, 바다 속의 목소리, 바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있는데요. 책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이지 사카모토가 음악학자들과 함께 피아노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책 피아노로의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의 음악가 류이지 사카모토는 어느 날 문득 3살 때부터 평생을 함께 한 악기 피아노에 대해서 자신이 별로 아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아노라는 악기의 원점을 탐구하는 여정이 시작됐죠. 음악학자들과의 대담, 건반악기 자료관 방문을 통해 챔발로와 클라비코드 등 다양한 건반악기의 변화 과정부터 사카모토 자신이 오랫동안 들어온 피아노곡 플레이리스트까지 프란츠 출판사에서 단단한 양장본에 담아낸 이 밀도 높은 기록을 이번 주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10분께 드리겠습니다. 세음 홈페이지의 선물방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오늘까지만 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 선물로 드리는 책과 연관이 있는 곡입니다. 책 속에서 사카모토 류이치가 음악학자 이토 노부히로와의 대담 중에 빌 에반스는 제가 좋아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중 한 사람인데 이 곡은 거의 라벨처럼 들리지 않나요? 근데 빌 에반스 곡이에요 라면서 감탄하는 바로 그 곡입니다. Time Remembered 인데요. 여러 연주 버전이 있는데요. 오늘은 사카모토가 얘기한 색소폰 솔로가 등장하는 바로 그 연주를 전해드리죠. 빌 에반스 쿼르텟 그리고 Zoot Sims의 테너 색소폰 연주입니다.

류이치 사카모토가 자신의 책 피아노로의 여정 가운데 언급했던 곡 전해드렸습니다. 빌 에반스 콰르텟, 빌 에반스의 피아노, 짐 홀의 기타, 론 카터의 베이스, 필리 조 존스의 드럼,

연주였고요. 주트 심스의 테너 색소폰 연주도 함께한 Time Remembered 였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영화와 소설 속에서 브로크백 마운틴은 한여름에도 눈이 내릴 만큼 높은 산으로 그려집니다. 1963년의 여름을 그 산에서 함께 보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통해서 브로크백 마운틴의 풍광을 눈에 담으신 분들이 많겠죠. 이 영화의 애니스 역으로 출연한 배우 히스 레저가 이르게 세상을 떠나면서 브로크백 마운틴은 더 애틋한 영화로 기억됩니다. 이 영화는 애니 프루의 단편 소설을 영상으로 옮긴 작품이죠. 작가 애니 프루는 19살의 두 청년이 광활한 자연 속에서 보낸 여름 한철을 세밀화를 그리듯 기록해 놓았습니다.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애니 프루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발을 뻗으면 달까지도 닿을 수 있을 듯한 느낌을 가졌다. 그렇게 좋았던 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었을까 싶네요. 1963년 와이오밍주의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양떼를 지키는 여름 일거리로 처음 만난 두 청년 애니스와 잭. 거친 자연 속에서 서로에게 강렬하게 끌린 여름이 끝난 뒤 그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그 후의 날들은 브로크백 마운틴으로 오기 전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감독상, 각색상, 음악상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작품상을 인정받았죠. 영화가 개봉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어느 서늘한 여름 풍경이 그리울 때 이 영화가 생각나곤 합니다. 풍경도 이야기도 뛰어났고 음악도 정말 아름다웠죠. 아르헨티나 출신의 음악감독 구스타보 산타올라야는 절제된 선율과 슬라이드 기타 그리고 최소한의 현악기를 조합한 연주로 영상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거창한 오케스트레이션 대신 절제된 선율을 택한 덕분에 광활한 산맥의 침묵과 두 사람의 고독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죠. 브로크백 마운틴이라는 압도적 풍광과 거기 스며드는 음악. 여름엔 뜨거운 열정만이 아니라 서늘한 외로움도 함께한다는 걸 알려주는 선율이었습니다.

브록백 마운틴의 음악 감독이었던 구스타보 산타올라야는 영화의 대본만 읽은 상태에서 미리 음악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산타올라야가 악보를 쓰거나 읽을 줄 모른다는 사실이죠. 클래식 작곡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지만 본능적인 감각과 귀에 의존해 아카데미 음악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녹음기로 선율을 정리하고 오케스트라 악보를 그려줄 편곡자를 따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의 음악 작업은 경이롭죠. 이안 감독은 산타올라야가 미리 작곡한 이 쓸쓸한 음악을 촬영 현장에 틀어놓았고 편집할 때도 음악의 호흡에 맞춰 필름을 다듬었다고 하죠. 브록백 마운틴은 작가 애니 프루가 만든 가상의 산입니다. 애니 프루는 와이오밍의 시골 마을에 오랫동안 머물며 이 소설을 썼는데 와이오밍주 서부에 길게 늘어선 비콘 산맥과 윈드리버 산맥의 거친 풍경을 조합해서 가상의 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 산맥의 능선이 마치 등뼈가 부러진 것처럼 험준해서 브록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하죠. 영화의 촬영은 캐나다 알버타주의 로키 산맥 일대에서 이루어졌는데 휴대전화조차 터지지 않는 산 속에서 촬영팀은 몇 달 동안 자연 속의 고독을 깊이 체험하는 작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영화 브록백 마운틴 OST에서 구스타보 산타올라야의 오리지널 스코어 두 곡, 오프닝과 테마곡 브록백 마운틴 1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운시엘로 파랄로스도스, 우리 둘을 위한 천국, 이라는 곡 전해드리죠. 마치 영화 브록백 마운틴의 두 주인공을 위한 곡 같기도 하죠. 이 곡 라그리마리오스, 우루과이 출신의 가수 그리고 구스타보 산타올라야가 화음을 넣어줍니다. 들어보시죠.

우루과이의 가수 라그리마리오스 그리고 구스타보 산타올라야가 함께한 Un cielo para los dos, 우리 둘을 위한 천국 들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Yes, heaven, I'm in heaven.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조지 거슈윈의 곡이죠. 원래 피아노와 재즈 밴드를 위한 곡이었는데 랩소디 인 블루 이 곡을 오늘은 재즈 빅밴드 편곡과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고든 구드윈스 빅 팻 밴드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어빙 벌린의 곡이었죠. 뮤지컬 영화 탑헤트에서 프레드 아스테어가 불렀던 노래 Cheek to Cheek. 이 곡은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의 듀오로 들으셨고요. 이번에도 조지 거슈윈의 곡입니다. 오페라 포기와 베스에 나오는 곡이죠. I Love You 포기. 이 곡을 오늘은 키스 자레트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서 앤니어 모리꼬네의 음악 두 곡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데보라의 테마 그리고 메인 테마 두 곡이었는데요. 이 두 곡을 마르코 알보네티의 소프라노 색소폰, 빈첸소 볼로니에즈의 바이올린, 미켈란젤로 까르보나라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파울로 실베스트리가 편곡하고 지휘한 로마 심포니에타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는 I Love You 포기, 거슈윈의 오페라 포기와 베스에 나오는 곡, 이 곡을 키스 자레트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를 스페인 집시 후손으로 구성된 프랑스의 플라멩코 가족 그룹이죠. 집시 킹스의 연주와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여름과 여행 그리고 모험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려보면 쥘 베른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쥘 베른은 프랑스 북서부의 항구 도시 낭트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생가에는 현대적 발견의 선구자라는 동판이 붙어있다고 하죠. 쥘 베른이 남긴 작품들을 떠올려보면 참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쥘 베른이 소년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장소는 항구였다고 하죠. 세계 곳곳으로 떠나는 범선, 낯선 언어를 쓰는 선원들, 지도에도 없는 곳으로 향하는 항로. 소년 쥘 베른은 항구에 가득한 배들을 바라보며 넓은 세상을 꿈꾸었을 겁니다. 실제로 쥘 베른은 11살이 되던 1839년에 부모 몰래 인도로 향하는 범선 코랄리호에 견습선원으로 탑승했다가 발각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버지에게 크게 혼이 난 뒤에 그는 이제부터는 상상 속에서만 여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 한 약속대로 쥘 베른은 상상 속에서 가장 멀리 여행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파리에서 법학을 공부할 때도 그의 관심은 늘 법전보다 도서관의 여행기와 과학잡지, 탐험가의 기록에 있었다고 하죠. 졸업하고 난 뒤에는 증권 중개인으로 일하면서도 새벽마다 글을 썼고 여전히 새로운 과학기술과 지리학 자료를 모으는 데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기심 가득한 날들을 보낸 결과 1863년에는 기구를 타고 5주일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후로도 그의 작품은 Voyage Extraordinaire, 경이로운 여행 시리즈로 계속되었고 지구에서 달까지 해저 이말리, 80일간의 세계 일주 같은 작품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의 상상은 훗날 현실이 된 과학기술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죠. 100년이나 앞서 미래를 내다보았던 작가, 호기심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쥘 베른은 비록 대부분의 여행을 책상 앞에서 시작했지만 온 우주를 가슴에 품은 위대한 여행자였습니다. 호기심 사용설명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쥘 베른의 삶을 생각해보면 책상 하나도 항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름의 휴가, 여름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호기심과 모험심을 수소문해보는 여행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저녁의 쉼표 하나, 오늘은 프랑스 소설가 줄베른 이야기에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신은 책상 앞에서 여행을 했지만 그 책들을 통해 우리는 엄청난 여행을 할 수 있죠.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양방언의 곡이었습니다. 원래 프론티어라는 곡이 있었죠. 그 곡을 새롭게 편곡해서 연주를 해주었는데요. 20주년 기념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는데 오늘은 라이브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제목이 네오 프론티어였습니다. 이번에는 멕시코의 가수 파티칸뚜가 노래하는 곡인데요. When You Wish Upon a Star를 스페인어로 노래합니다. La Estrella Azul, 푸른 별입니다.

When You Wish Upon a Star를 스페인어로 노래한 곡 La Estrella Azul, 푸른 별, 파티칸트의 노래였고요. 이어드린 곡 마누엘 폰세의 Estreita, 작은 별. 이 곡은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마이클 스턴이 지휘한 오케스트라 오브 세인트 룩스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토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인조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인조명음반 매주 금요일 중심시간대에 집중감상곡 성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버트 슈만의 리더 크라이스 작품 번호 24, 바리톤 마티아스 게르네의 노래,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의 피아노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작품 번호 92를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편곡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치프리안 카차리스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조명음반 오늘 첫 곡은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작품입니다. 소개해 드릴 때마다 설명 말씀 드리는 부분이지만 급작스런 템포 변화와 조성 변화로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그런 작곡가입니다. 바흐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가장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첼로 협주곡 A단조 보트캠 모노 170, 로엘 딜띠앙의 첼로, 18세기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첼로 협주곡 A단조 보트캠 번호 170, 로엘 딜띠앙의 첼로 18세기 오케스트라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베토벤의 교향곡 7번 리스트의 피아노 편곡 버전입니다. 후배 작곡가들에게 베토벤의 9곡의 곡은 넘어야 될 산이었죠. 각자의 방식으로 정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프란츠 리스트는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만큼 피아노 편곡으로 도전을 했죠. 그 결과 피아노 문헌학의 중요한 업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 준비했습니다. A장조 작품번호 92 치프리안 카차리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리스트가 후대 작곡가들 또 연주자들에게 엄청난 짐을 안겨줬습니다. 이 곡 전곡 녹음 도전한 피아니스트 뭐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딜 비레의 전집이 있고 그 다음에 레슬리 하워드, 하지만 카첼리스의 연주 빛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교향곡 7번의 2장조 작품 번호 92,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편곡 버전, 치프리안 카차리스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슈만의 리더크라이스 작품 번호 24 전곡 준비했습니다. 9곡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이죠. 보통 리더크라이스 그러면 가곡집이라고 번역을 하죠. 편의상 그런데요. 원 뜻은 노래의 원입니다. 크라이스는 원이고, 그러니까 노래 묶음, 뭐 가곡집도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 24가 있고 또 한 곡 있죠. 39. 24는 초기의 작품이라서 슈베르트의 영향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슈만의 시정 그대로 펼쳐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민요적인 성격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훌륭한 역시 슈만의 가곡 작곡법을 그대로 보여주는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분 남짓한 짤막한 곡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슈만의 리더크라이스 첫 번째 곡 매일 아침 일어나면, 두 번째 곡 안절부절 못해서, 세 번째 곡 나무 그늘을 거닐며, 네 번째 곡 사랑하는 여인이여 손을 주오, 다섯 번째 곡 내 고통의 슬픈 요람, 여섯 번째 곡 기다려라 거친 뱃사람이여, 일곱 번째 곡 산과 성이 물에 비쳐, 여덟 번째 곡 처음에는 희망도 없이, 아홉 번째 곡 유명한 곡이죠. 미르테와 장미꽃으로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리더크라이스 작품 번호 24,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의 노래, 레이프 오베 안스넨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20여 년 전에 잡지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이 마티아스 게르네의 신보 데뷔 레코딩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벌써 그렇게 오래된 일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독일 리트의 대가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더욱더 원숙해진 그런 노래로 우리나라에도 자주 내한을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슈만의 리더 크라이스 작품 번호 24, 바리톤 마티아스 게르네의 노래,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고전음악 전국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낮 방송이 본방송이고요.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또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선곡표라는 아침 7시에 열리니까요. 참고하셔서 미리 한번 해설서 보시고 음악 감상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요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20세기 작곡가죠. 미에치스와프 바인베르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티노 작품 번호 42, 에벨리나 노비치카의 바이올린, 밀레나 안토노비에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티노 작품 번호 42 에벨리나 노비치카의 바이올린, 밀레나 안토노비에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명인 조명음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한여름의 매력이라고 하면 가벼운 옷차림, 시원한 물놀이 같은 것이 떠오르는데요. 여름이 무르익는다. 8월에 여러분은 어떤 매력 속에 머물고 계시나요? 오늘 첫 곡은 전통을 기반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창작 음악을 추구하는 창작 국악 그룹 그림의 연주로 고석진이 작곡한 쿨 러닝 준비했습니다.

조금으로 소금 연주 함께 하셨습니다. 장보영 작곡의 여름날의 추억 들으셨고요. 앞서서 만난 곡 고석진 작곡의 쿨 러닝 그림의 연주였습니다.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시원한 물이죠. 이번엔 물과 관련된 전통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물 속에 있는 용이 읊조린다는 뜻을 가진 곡 수룡음 생황과 단소 이중주 생소병주로 만나보시죠. 김중섭의 생황과 김응서의 단소 연주입니다.

김중섭의 생황, 김응서의 단소로 생소병주 수령음 함께 하셨습니다. 생황과 단소가 만들어낸 맑은 울림 만나보셨는데요.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평시조입니다. 여름날의 여유처럼 담백하고 은은한 우리 소리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양정원의 목소리로 평시조 매함이 함께 하시죠.

짧지만 깊은 여운을 남기는 시조 한 곡이었습니다. 평시조 매아미 양정원의 노래로 함께 하셨고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아쟁 특유의 묵직한 울림과 섬세한 표현이 살아있는 산조로 이어갑니다. 서영석류 아쟁산조, 서영호의 아쟁과 김청만의 장구반주입니다.

아쟁산주의 깊은 선율 속에서 한여름의 뜨거움도 잠시 잊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영송류 아쟁산조, 서영호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반주였습니다.

0: 우리 음악으로 물들이는 마음 한자리, 국악의 향기.
1: 국악의 향기 계속해서 한국의 사계절을 주제로 한 창작음악 가운데 전인평 작곡 여름 풍경을 보내드립니다. 모두 2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악장은 동구박 느티나무, 2악장은 개구쟁이 물놀인데요. 하가영의 가야금, 전진할 검은고, 유기준 신주희의 대금과 김상철의 장구반주로 함께 하시죠.

어릴 적 여름 풍경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작품이었습니다. 전인평 작곡 여름 풍경, 하가영의 가야금, 전진아의 검은고, 유기준 신주희의 대금과 김상철의 장구 반주를 함께 하셨습니다. 계절은 매년 돌아오지만 그 계절을 기억하게 하는 건 결국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소리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을 함께 하겠습니다. 신청곡, 경기도 평택의 김대성 님이 어릴 적 동네 옆집 할머니가 흥얼거리던 진도아리랑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김소희와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릴게요.

세월이 흘러도 언제 들어도 반가운 우리 가락이었죠. 진도아리랑 김소희와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익숙한 아리랑이 또 다른 색깔로 변신합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새롭게 만나는 아리랑의 선율 함께 감상하시죠. 크리스토퍼 E. 존스턴이 편곡한 아리랑 변주곡, 고진영의 바이올린, 곽영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고진영의 바이올린과 곽영민의 피아노로 크리스토프 이 존스턴이 편곡한 아리랑 변주곡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을 중심으로 새롭게 꾸민 국악의 향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다채로운 우리 음악 국악의 향기와 함께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으로 준비한 곡은 가야금의 서정민과 피리 생황의 박지아가 함께 2007년에 결성한 국악 앙상블 듀오 숨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그렇게 맑았어 그 여름 우리 곁을 지나갔던 소리가 이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8월 첫날 오늘 아침은 베네데토 마르첼로의 곡 준비했습니다. 리코더 소나타 F장조 작품 12중에서 5악장 치아코너입니다. 미하일 포르메의 리코더 연주, 디어크 베르너의 합시코드, 멜라니 플라하루트의 바슨 연주입니다.

토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베네데토 마르첼로의 리코더 소나타의 후장조 작품 2의 12 중에서 5악장 시아코나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미하일 포르메 리코더, 디어크 베르너의 합시코드, 멜라니 플라하우트의 바순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2번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8 준비했는데요. 프렐류드를 시작해서 알르망드, 쿠랑드, 사라방드, 민유엣 1과2, 지그까지 전악장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타베아 침머만의 비올라 연주로 감상하시죠. 총 연주 시간 약 17분입니다.

타베아 치머만의 비올라 연주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2번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8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7세기 이탈리아 노래 만나보시죠. 작은 새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네 너의 노래는 아픈 내 마음을 어루만지네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스테파노 란디의 작은 새입니다. 소프라노 셀리네 쉔이 노래합니다.

소프라노 셀린느 션의 음성으로 스테파노 란디의 작은 새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한 더블 하프 연주에는 조반나 피시였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입니다. 이번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버지죠.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음악 듣겠습니다. 두 대 홀은 두 대 바이올린, 비올라, 바소 콘테노를 위한 협주곡 E플랫 장조입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3악장 라카치아 사냥, 알레그로까지 카스텐카라이 더핀과 필립 레머가 호른을 연주하고요. 라인하르트 괴베리지 위하는 바이에른 캄모 피라모니가 연주합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두 대의 호른과 두 대의 바이올린, 비올라, 바소 콘테노를 위한 협주곡 E플랫장조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호른 연주에는 카스텐 카라이 더핀과 필립 레머였고요. 함께한 연주단체는 라인하르트 괴베리 지휘하는 바이에른 카모 피라모니였습니다. 계속해서 라모의 곡으로 이어갑니다. 1741년에 발표한 연주회용 클라브생 작품집의 콩세르 4번 중에서 라 판토마임 띄워드립니다. 캐서린 맥킨토시의 바이올린 연주, 로렌스 드레이퍼스의 비올레다 감바, 캐틸 하이상드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드레이퍼스의 바이올린, 로렌스 드레이퍼스의 비올라 다감바, 캐틀 하이상대의 합시코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시 오늘 끝곡은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4개 중에서 여름, 리용번호 315 전악장 준비했습니다. 오르가니스트 한스웨르크 알브르트가 독일 드레스덴 궁정교회의 질범한 오르간으로 연주합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4개 중에서 여름 이용번호 315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르간 독주 편곡 버전으로 감상하셨는데요. 한스웨르크 알브레흐트가 독일 드레스덴 궁정교회에 질범한 오르간으로 연주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30대의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는 연주로 무척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고향인 스페인 카탈루냐의 바닷가 마을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석 달간 그곳에서 지내면서 가족들과 휴가를 보냈습니다. 카잘스는 새벽마다 해변을 걸었고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부지런히 일하는 어부들에게 말을 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코르토, 바이올리니스트 자크 티보 등 음악가 친구들을 불러 실내악을 연주하곤 했습니다. 카잘스는 훗날 회상했습니다. 그때가 자신의 음악을 지탱해준 마르지 않는 샘 같았다고. 일상에 새로운 활기를 줄 샘물과 같은 시간, 지금 당신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슈베르트 피아노 3중주 1번 B플랫 장조 도이치번호 898번 중에서 3악장 스케르초 알프레드 코르트의 피아노 자크 티보의 바이올린 파블로 카잘스의 첼로였습니다. 지직지직 되죠. 스테레오도 아니고 1926년 이 모노로 녹음했던 연주인데요. 1988년에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거쳤습니다. 역사적인 연주였습니다. 알프레드 코르토, 자크 티보, 파블로 카잘스가 함께했던 피아노 3중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8월 1일 토요일 아침 시작했습니다. 고향 바닷가 마을에서 여름을 보낸 카잘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멀리 여행을 다녀도 나는 이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소년의 마음을 잃은 적이 없다. 당신이 어린 시절의 순수와 동심을 되찾는 오늘 토요일에 그런 휴식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슈만곡 리스트 편곡 프로방스의 노래 썰번호 570번입니다. 프락세디스 주누비에브 휘크 피아노 연주입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슈만의 헌정, 위트몽, 작품으로 25의 1, 테너, 페터 슈라이어의 음성, 놀먼 쉐틀러의 피아노였고요. 앞서선 슈만의 곡이었습니다. 리스트의 편곡 버전, 프로방스의 사랑 노래. 이 슈만의 원곡으로 하면 139의 4, 설버노로 하면 570번이었습니다. 프로벤찰리슈스 민델리트, 프로방스풍 사랑 노래, 프락세디스 주누비에브 휘크,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무스로그스키의 오페라, 하판슈치나 전주곡, 모스크바 강의 새벽,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북쪽의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드시나요? 보로딘 오페라 이고르공에서 플로베츠인의 춤 들었습니다. 사이먼 레트리지 위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앞서선 우스로브스키 오페라 판시나 중에서 전주곡 모스크바 강의 새벽이었습니다. 마리스 얀손스까지 위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8월이 시작됐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토요일 여유있게 전곡 다 듣는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은 베토벤이 빈의 청중 앞에서 연주했던 피아노 협주곡 1번 세 악장 모두 다 듣겠습니다. 잠시 뒤 8시경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방송도 듣고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노르베르트 브루크미를러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이중주 E플랫 장조 작품으로 15번 전곡입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게도, 3악장 알레그로 제임스 캠벨의 클라리넷과 스테판 실베스트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노르베르트 브루크밀러,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이중주 E플랫 장조 작품으로 15번 전곡이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게토, 3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제임스 캠벨의 클라리넷과 스테판 실베스트르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9050 쓰는 분입니다. 학원생들의 콩쿠르 날입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으로 참가하는데 준비한 것 다 하고 즐거운 무대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석 달 동안 준비하느라고 애쓴 우리 친구들한테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석 달간 준비했군요. 와, 9050 쓰는 분. 선생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깨 힘 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쵸? 긴장하지 않는 것. 아, 어깨 힘 빼는 법. 오늘은 입상이 아니라, 입상하면 물론 좋겠지만, 아, 이렇게 하니까 어깨 힘이 좀 빠지던데? 이런 거. 우리 9050 쓰는 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살짝 그런 느낌 정도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9050 쓰는 분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2번 F장조 쾌일 번호 332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듣겠습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2번 F장 쪽 쾌일번호 332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카를로스 과스타비노이의 아름다운 버드나무까지 보니타 라마데소스 킴 카슈카시안의 비올라와 로버트 레빈 피아노 연주입니다.

카를로스 쿠에스타비노, 아름다운 버드나무까지, 보니터 라마데소스, 킴 카슈카시안의 비올라와 로버트 레빈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토요일엔 전악장을 듣습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오늘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준비했습니다. 25살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베토벤은 빈으로 온 지 3년째 되던 1795년 12월 한 자선음악회 무대에 협연자로 올랐습니다. 그동안 주로 귀족들의 궁정과 사적인 장소에서 연주하던 것과 달리 빈의 청중에게 실력을 뽐내고 이름도 알릴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날 베토벤이 선보인 곡 바로 피아노 협주곡 1번이었습니다. 악기는 5부 현악기를 중심으로 주요 관악기들이 둘씩 짝을 이룬 이관 편성입니다. 여기에 호른, 트럼펫, 팀파니까지 더해져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보다 더 웅장한 소리와 극약의 대비를 이룹니다. 전체 세 악장의 연주 시간이 40분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긴데 그중 절반을 첫 악장이 차지합니다. 피아노 협연자가 극적으로 활약하는 첫 악장에서 베토벤은 화려한 독주 부분인 카덴차를 아주 길고 정성스럽게 만들어 넣었습니다. 두 번째 악장, 관악기 편성을 줄여서 바순, 호른, 클라리넷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현악기가 피아노와 시적인 대화를 나누며 평온과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마지막 셋째 악장, 선배 음악가 하이든처럼 재치가 빛나는 론도를 들려줍니다. 특히 피아노가 즉흥 연주를 하듯 음악을 이끄는 부분이 매력적입니다. 이 성공적인 연주 이후 베토벤의 인기는 날로 커졌고 연주와 작곡 요청도 줄을 이었습니다. 신인 음악가 베토벤이 본격적으로 빈 음악계의 중심에 서게 만들어준 이 곡,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C장조 작품번호 15번 새 악장을 지금부터 다만 말없이 듣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 C장조 작품 번호 15번 전곡 다 들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2악장 라르고, 3악장 론도 알레그로.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와 그가 지휘한 휘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아직 휴가 가지 않으신 분들은 휴가 가셔서 이 음악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 백사장의 소란스러움이 그려지는 첫 악장일 것 같고, 두 번째 악장은 파라솔 아래에서 솔솔 부는 바닷바람 맞으면서 막걸리 한잔 마시고 늦은 오후에 낮잠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악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악장은 밤에 어울릴 것 같아요. 해안가 축제에서 막 불꽃놀이 하잖아요. 불꽃놀이가 터지고 환호가 들릴 것 같은, 한여름밤에 낭만이 있을 것 같은 3악장이었습니다. 쉼을 누리기 참 좋은 작품,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 C장조 작품 번호 15번 1, 2, 3악장 다 들었습니다. 토요일엔 전곡을 듣습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셔서 오늘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으로 함께했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E플랫

8장 쪽 바흐 작품으로 1031번 전곡 듣겠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시칠리아노, 3악장 알레그로 안드레아 올리바의 플룻과 안젤라 휘트 피아노 연주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E플랫 장조, 바흐 작품으로 1031번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스칠리아노, 3악장 알레그로 들었습니다. 안드레아 올리바의 플루트과 안젤라 휴이트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곡과 함께 8월 1일 토요일 아침 출발 FM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작가 김지연, 연출 조정현, 저는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노동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하고 싶을 때, 지루한 대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화제로 바꾸고 싶을 때, 덥고 짜증나는 기분을 시원하고 상쾌하게 만들고 싶을 때, 이럴 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음악이겠죠. 기분을 전환하고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음악만 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분 전환이라는 뜻을 가진 음악도 있는데요. 바로 디베르티멘토입니다. 특별한 형식도 없고 정해진 틀도 없이 그저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음악들로 펼쳐지는데요. 무더운 여름 휴가에 절정해서 맞이하는 8월의 첫날, 실내에서 들어도 야외에서 들어도 기분 좋은 음악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첫 곡 보내드릴게요. 존 필드의 디베르티스멍 1번입니다. 미셸 오르크의 피아노 연주, 런던 모차르트 플레이어스가 함께합니다.